수령음 들으셨는데요.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여행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여행이란 집을 떠나 밖을 향해 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면으로의 떠남이기도 하단 말씀드렸습니다. 여행길에서 멋진 풍경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다 보면 내면의 방은 갈수록 커지고요. 방 안에 쭉 늘어놓았던 것도 어느새 말끔하게 치워져서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럴 때 마주치는 풍경은 이전에 바라보던 것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한결 넉넉해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이란 바로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요. 바로 그런 내면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여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영산회상의 세 번째 곡 세령산 준비했습니다. 영산회상 한바탕을 연주할 때는 스무박 한 장단의 중령산을 마친 후에 이 세령산이 연주가 되는데요. 세령산 순서가 되면 장단이 열박 한 장단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음악의 분위기가 한결 무게가 덜리게 되는데요. 세령산은 일단 속도 면에서 중령산보다 빠르고요. 선율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번에 세령산의 그 서정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옥의 단소, 홍선숙의 양금연주 세령산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성님께서 만고강산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음악도 후반부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들째님께서 오늘은 마들째에서 보뜰마을을 들려서 지초실 뒷산까지 한 걸음에 다녀왔어요. 내면의 공간으로 마실을 다녀와서 파랑새의 잔소리를 감상합니다. 오늘은 파랑새의 지저귐이 덜 귀찮아서 슬픕니다. 내가 젊을 때 파랑새의 잔소리가 엄청나게 거슬려서 가시나무의 가시와 같았거든요. 그 잔소리를 듣다가 안 들으면 그 정말 슬픈 거 저 이해합니다. 동감입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국악 산책 들으며 국악 여행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오늘 음악 여행길에 길동무들이 참 많습니다. 이 괴나리 보침이 가볍게 느껴지고요. 여행길이 더 즐거워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남창가곡을 부를 때 가장 첫 번째 곡으로 노래하는 음악 우조 초수대업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는 이수대업이 첫 곡이 되지만 남창가곡은 초수대업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조 초수대업 선율에 얹어 노래할 시조시는 숙종대 인물 남구만이 지은 동창이입니다. 이 시조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잘 아는 시조시를 노래하는 곡을 들을 때는 곡의 구조, 장별 구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듣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한 장단 16박으로 노래하는 음악인데요. 첫 시작 부분에서 전주격인 대여음이 연주되고요. 초장은 동창이 밝았느냐, 2장은 노고질이 우지진다, 3장은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여기까지 부르고 간주격인 중여음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4장 제너머, 5장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허느니. 남창가곡 한바탕 부를 때 가장 첫 곡으로 노래하는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노래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285님께서 전철역에 아이 태워주고 귀갓길인데요. 아직은 덥지 않은 쾌적한 아침에 길가에 꽃들이 예쁩니다. 우리 음악에 절로 숨이 차분해지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합니다. 절로 명상 음악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아침이 마치 가을 아침처럼 신선하고 쾌적하죠. 이럴 때 우리 음악 금상첨화입니다. 이후에도 좋은 음악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6285님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관악합주로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 골랐는데요. 함령지곡입니다. 함령지곡 일종의 암영인데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다양한 우리 음악이 왕실의 의례를 행할 때 여러 목적으로 연주가 됐는데요. 그럴 때마다 원래 곡명에다가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 경우 의례의 목적에 따라서 의미가 좋은 이름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함령지곡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암영입니다. 뜻이 참 좋습니다. 함령, 두루 미칠 함자를 쓰고요. 영은 편한 영자를 씁니다.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이런 의미죠.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다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이런 뜻이죠.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서 연주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이구사님께서 딱 이런 음악이네요. 신나는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겨버리는 거 하셨는데요. 아, 표현이 맞네요. 이 관악합주로 쭉쭉 뻗어나갈 때 아주 시원한 그런 음향, 막힌 걸 확 뚫어주는 그런 소리였죠. 또 1007님께서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어떤 향기가 나는 말씀일까 기대하며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향기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여행은 멀리든 가까이든 긍정의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지난날 여행 다녀온 사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멋진 사진 감사하고요. 또 여유롭게 금요일 보내고 계신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여창가곡 개면조 계락 한 글자 쓰고 듣겠습니다. 임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십니다. 한 글자 쓰고 눈물이 흐르고 두 글자 쓰고 한숨이 나오니 쓴 글자마다 수묵산수가 되었구나. 울며 쓴 편지니 편지를 받는 님께서 짐작하여 보시소. 여창가곡 개면조 계락 한 글자 쓰고 지미나의 노래 황진아의 검은고 이현준의 대금 정겨운의 해금 이건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글자 쓰고 눈물이 흐르고 두 글자 쓰고 한숨이 나오니 쓴 글자마다 수묵산수가 되었구나. 울며 쓴 편지니 편지를 받는 님께서 짐작하여 보시소. 새로운 노랫말을 얹어 부른 신선한 곡이었죠. 여창가고 개면조 계락 한 글자 쓰고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 황진아의 검은고, 이현준의 대금, 정겨운의 해금, 이건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마음, 사랑의 근원,

생각의 향기, 마음 사랑의 근원.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만나는 순서죠. 오늘은 이어령의 말을 모아서 만든 책 이어령의 말에 있는 좋은 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어령이 남긴 수많은 글 중에서 좋은 부분을 뽑고 그걸 다시 주제별로 나누어서 모아 엮은 겁니다. 이 책의 서문에도 이어령은 긴 글보다는 짧은 글에서 빛을 발하는 문인이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그의 글은 촌철살인, 짧은 글 속에서 많은 걸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어령의 말 중에서 제1장 마음, 사랑의 근원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보겠는데요. 짤막짤막한 글마다 편집자가 제목을 붙여놓아서 글마다 제목을 먼저 읽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타난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도 한다. 말도 마찬가지인다. 누군가가 전해준 지식이나 말을 통해 우리는 몇백 배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 말은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가서 번식한다. 무게. 사람은 두 개의 몸무게를 갖고 살아간다. 저울로 달 수 있는 무게와 마음으로 다는 시간의 무게이다. 그래서 마음이 풍부하고 인격 있는 사람을 보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랑. 사랑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오래오래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을 곧

생각한다는 것을 곧 사랑한다고 했던 겁니다. B. 같이 젖어야 한다. 좁은 우산을 너와 내가 받는 편이 좋다. 흠씬 젖는 것이 좋다. 그것이야말로 비를 피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젖는 것이 말이다. 한 우산을 둘이서 셋이서 함께 받고 가다가 들판에서 비를 맞는 외로운 들쥐처럼 서로 몸에 묻은 빗방울을 털고 있는 것이 비를 피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방주다. 홀로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믿음을 주는 자는 국화처럼 계절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다. 남들이 다 잠들 때 홀로 깨어있는 사람은, 남들이 다 떠날 때 홀로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남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홀로 노래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더 많은 용기와 사랑을 남기는 자들이다. 고독.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있을 때 혼자 앉아있다는 것은 외로움 중에서도 가장 큰 외로움이다. 만인이 떠날 때 혼자 있고 만인이 있을 때 혼자 떠나는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자만이 실로 용기 있는 자다. 만용. 만용이 비겁보다 못한 것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쇼이기 때문이다. 비겁한 자 가운데는

내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돋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겸손. 이 세상엔 평생을 두고 공부를 해도 다 배우지 못, 가난하다고 해서 비천한 것은 아니다. 가난을 의식할 때 그는 비천해진다. 부자라 해서 비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기다.

이어령의 말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1007님께서 삶에서 발견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도드리 들으셨는데요. 밑도드리와 웃도드리를 같이 연주했죠. 이세환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이어령의 말을 모아서 엮은 책, 이어령의 말에 있는 글을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제1장 마음, 사랑의 근원에 있는 짤막짤막한 글들 골라 읽어봤는데요. 이 글들은 모두 그가 쓴 긴 글 중에서 한두 문장을 떼어서 모은 것입니다. 문장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서 이렇게 짧게 떼어놓으니 이어령의 어록이 됐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이어령의 말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1007님께서 삶에서 발견하고 느껴서 일가를 이룬 분이죠. 어릴 때에 이 전라남도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20대에 함흥에서 활동하기도 했고요. 30년대에 서울로 올라와서 조선성악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축열전과 같은 영화에서는 배우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광복 이후 전쟁 중에 월북해서 그곳에서 내내 활동하다가 타계하셨죠. 이분이 1935년 무렵에 음반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녹음한 유성기 음반은 지금도 명반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정남이 가야금산조 듣겠는데요. 민의식의 가야금,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정남이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진양부터 언모리까지 연주했네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신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셨고요. 윤호세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검정콩님께서 지금 들으신 음악 소감을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 목마와 숙녀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마들제님께서 요즘 유리조리 미도리님이 바쁘신가요? 봄봄님은 여름여름에는 어찌 지내실까요? 월하 독작하시는 길동무는 글동무님과 대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천사님의 친구 천칠님을 생각합니다. 그럼 천사님이 천칠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마들제님께서 출석체크, 출석반장 역할 제대로 하시네요. 또 봄봄님께서 산책지기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마들제님이 출석체크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지각 처리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으로 판소리 수군가 중에 범피중류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범피중류는 정광수, 박초월, 전정민, 박성희로 이어지는 유성준, 바디, 박초월제 수군가입니다. 토끼가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서 드디어 자라의 등에 타고 용궁을 향해 떠났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에 범피중류, 박성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날싸 말고 풍인이 사나워 갖고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가 기가 막혀 여보시오 별주부 나 수궁 안 갈라요. 아이놈이 따따한 양지 마른 쪽에 가서 지 얼굴을 좋은 반찬 토막 되작거리도 되작하고 앉았은 게 별주부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아 너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단기 뒷줄 땡기듯 자치는 꼴하니 꼽살 실어서 못 보겄다. 아 옳으면 오고 말으면 말아마는 이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토끼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내가 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정거보아 목물 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없소. 아 웠다 글랑은 그리오시오.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라고 흐는디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승 아닌가. 변전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콱 잡고 물속으로 훌렁훌렁훌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놔라 숨 막혀 못 썰겄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말아라. 에? 아가리에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내 등에 가마.

봉황대를 타다르니 삼설은 발

해제요. 올라

응원 부르렀다.

정으로 파리부니 삼백 저부성까지

물을 무서워하는 토끼를 별주부가 확 낚아채서 드디어 용궁을 향해 떠났네요. 수군가 중에 범피 종류 들으셨는데요.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성희는 9살 때부터 김소희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후 박초월 명창의 제자 전정민에게 소리를 배웠습니다. 2011년과 15년에 수군가 완창한 바 있는데요. 오는 6월 6일에도 수군가 완창 무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미산째 수군가를 완창합니다. 주말에 국립극장 나들이 가셔서 박성희의 미산째 수군가 완창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태평소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태평소라는 악기는 고려시대의 군악기의 하나로 이 땅에 유입이 됐죠. 외래악기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신민요 태평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낙천적인 노래죠. 경기 신민요 태평가 강효주의 소리였습니다. 이번에 윤혜성님의 신청음악 단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 절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노래하는 단가입니다. 선율이 평이해서요. 초보자가 배우기에도 좋은 곡입니다. 단가 만고강산을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만고강산

관동팔경의 하나인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가 강성의 청간정 등의 경관을 노래했죠. 끝부분에서 어이하면 잘 놀손가 젊어 청춘에 일 많이 하고 늙어지면서 놀아보세 했습니다. 안숙선의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들으셨고요. 장덕화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이어령의 말이란 책에 있는 글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명문장도 참 많습니다. 끝으로 이 글도 나누고 싶어요. 왜 아침은 이렇게도 아름다운가? 아직 그 빗속에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저녁 노을은 왜 이렇게도 아름다운가? 다가오는 어둠 속에 아직 빛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이 엇비슷하게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한국인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 공간이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만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좋은 음악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과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글을 쓰다가 막히거나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는 거기서 멈추고 다시 질문해야 한다는 좋은 신호이다. 겪어야만 깨달을 수 있고 이때 새로운 지식이 생산된다.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의 책 새로운 언어를 위해서 쓴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무언가에 막히면 잠시 멈추고 다시 질문할 것. 오늘 마음에 새겨볼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박혜리의 노래 세계의 끝 들려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포기하거나 장애물을 무시하고 질주해버리기 쉬운데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정희진님은 일이 잘 안 풀릴 때야말로 멈추고 다시 질문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뒤도 한번 돌아보고 주변도 살피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두고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반도의 연주입니다. 강상륙.

3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신라 단독 특별전이자 해외에서 개최된 신라 전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국보와 보물을 포함해 148건 333점의 문화유산이 출품됐고 신라의 등장부터 삼국 통일과 멸망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걸친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신라 황금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관과 금허리띠, 국제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황금보검과 로만글라스, 다양한 불상과 조각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 중인 신라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도 전시 중인데요. 전시 마지막에는 석굴암을 재현한 공간을 조성해서 신라의 정신세계와 불교 문화를 아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대표 문화 행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세계인들에게 신라 문화를 새로

AI 대부로 불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등의 인터뷰도 담겨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상영작은 AI, 공동체, 지속가능성, 창백한 푸른 점 등 27개의 키워드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내 감독 작품으로는 정릉골 개발을 기록한 나무가 흔들릴 때 마음이 찾아온다. 또 사육곰 생추어리 이야기를 다룬 단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 그리고 탄광을 배경으로 환경 정의를 이야기한 이슬이 온다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상영을 대폭 확대해서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예정인데요. 영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상영작을 무료로 볼 수 있고요. 20인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어느 공간이든 오프라인 상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프랑스 퐁피두 센터와의 협업으로 조성된 새로운 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파트너십으로 열린 퐁피두 센터 한화인데요. 오는 6월 4일에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의 국립 근현대 미술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파블로 피카소, 또 바실리 칸딘스키,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갈 등 모더니즘과 동시대 미술의 대표작을 포함한 아주 방대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문을 여는 공간은 기존의 아쿠아리움이 있던 곳으로 메인 전시실 두 개를 갖춘 4층 규모의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낮에는 자연광이 스며들고 밤에는 도심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빛의 상자 콘셉트로 프랑스의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디자인을 맡았는데요. 전시 작품만큼이나 공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합니다. 2월 4일 시작되는 개관전은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입니다. 20세기 미술의 전환점을 이룬 예술운동인 큐비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큐비즘의 탄생과 확산 과정을 다루는 동시에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페르낭 레제, 로베르 드로네 등 대표 작가들의 작품 90여 점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피카소의 대형 발레 무대막이 국내 최초로 소개될 예정이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관전과 함께 특별 섹션인 코리아 포커스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20세기 한국 근대 미술 형성 과정에서 파리가 지녔던 상징적 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들의 교차점을 살피는 전시입니다. 개관전이 끝난 뒤에는 마르크 샤갈, 또 바실리 칸딘스키, 앙리 마티스 등 거장의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술사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던 여성 작가들도

이기화의 연주로 포사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국립경주박물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여는 특별전 신라 황금과 신성 소식과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소식 그리고 뽕피두센터 한화 개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또사님께서 이 뽕피두센터 한화 개관 소식을 들으시고 와 과연 어떤 작품들이 오게 될지 기대가 아주 크다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잊지 말고 여기 꼭 방문하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오해영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스핑크스.

0: 지지혜의 시대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가 지난주에 칸 영화제 시상식 이야기 네. 나눴었잖아요. 주목할 만한 작품 몇 개와 또 국내 작품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결과 나왔죠?
1: 네.
0: 어떻게 됐을까요?
1: 뭐 우리나라 영화가 뭐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예상에 맞게 수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황금종려상에는 루마니아 감독인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이 자신의 두 번째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피오르드로 이제 들어올렸고요.
0: 두 번째예요?
1: 네. 2007년에 한번 받았고 네.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돼서 또 한번 다시 받았고요. 또 루마니아 영화가 한 편 더 수상을 했어요. 네. 미노타우로스가 이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스크린 데일리 평점이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드린 영화 파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상에 해당하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0: 받을 정도면 대체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공동주연상을 줬을까라는 궁금증을 지금 가장 불러일으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뭐 수상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 우리 영화 중에 나홍진 감독의 호프와
0: 네.
1: 그리고 미드나잇 스크린이었나요?
0: 네.
1: 군체? 연상우 감독의 군체? 그 영화들에 대한 혹시 평가 이런 것도 올라왔나요?
0: 호프 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고요. 아주 격하게 지지하는 쪽과
1: 네.
0: 격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나눠서 그것도 흥미로웠고, 군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경쟁 부문은 아니었고,
1: 그쵸.
0: 대부분 이제 대중적으로 보기 좋은 좀비 영화다라는 평이었습니다.
1: 네. 자, 뭐, 우리가 그 문학의 경우에는 노벨 문학상 발표나면 그 수상작가 책 판매량이 아주 급격하게 늘잖아요. 칸 영화제 같은 이렇게 큰 영화제 그 수상 이후에 그 작품들도 국내에도 공개가 될 테니까 아마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재 기자님 취향으로 이 많은 작품 중에 그래도 딱한편 추천하신다면?
0: 뭐 당연히 이제 최고의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죠. 특히 문지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2007년에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라는 영화인데, 늘 루마니아의 현실을 다뤄온 그런 감독이에요. 이첫 번째 황금 종려상 수상작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에서 이제 여성의 임신 중단이 불법으로 이제 되자 여성들이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찾아 나서는 와중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로 루마니아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번 영화 피오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마니아계 가족이 노르웨이 피오르드 마을로 이주를 하면서 그곳의 가치관,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동 학대라고 말하는 이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갈등을 휩싸이면서 이 가족이 받는 어떤 상처,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인해서 이 노르웨이 공동체 사회 내부에서 흔들리는 신념 같은 것들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화가 느릿느릿하고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는 영화예요. 그래서
1: 네.
0: 아마 칸 영화제 수상작이라는 이 마크가 붙지 않았으면 개봉하기 힘들었을 텐데, 덕분에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보실 수 있고요. 재밌는 건이 영화 이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대표 스틸이 나올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이제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아빠가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신 안경을 낀 중년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외국 배우인가 보다라고 이제 지나치기 쉬우신데, 세바스찬 스탠이 연기를 했어요.
1: 네.
0: 세바스찬 스탠이 누구냐?
1: 네.
0: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버키, 윈터 솔저를 연기한
1: 네.
0: 굉장히 세계적인 배우잖아요.
1: 오.

0: 어렵다, 너무 예술적이다, 이런 어떤 편견?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그래도,
1: 이야기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0: 그렇죠.
1: 이야기거든요. 아이를 때리는
0: 보편성이
1: 것이
0: 있죠.
1: 체벌이고 학대이지만 또 어떤 쪽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굉장히 다양한 물음들, 그리고 나는 여기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를 관객으로 하여금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보면 그렇게 크게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피오르드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화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오늘 준비해 오신 영화 소개해 볼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깔깔깔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0: 요즘 그런 영화
1: 네,
0: 필요하죠. 네.
1: 맞습니다. 이제 6월 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와일드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영화의 정체를 알고 계실 거예요.
0: 아니, 이 영화는 지금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홍보를 엄청 잘하나 봐요. 여기저기에서
1: 맞아요.
0: 보이더라고요.
1: 네, 개봉 뭐 거의 한달 전, 한달반 전부터 영화 홍보가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룹의 멤버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아이돌 프로모션 하듯이 이 영화 안에 트라이앵글 세계관을 관객들에게 익히 이제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기 전에
0: 네.
1: 먼저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0: 와.
1: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댄스머신 황현우와 절대 매력 변도미, 폭풍 래퍼 구상구의 이 캐릭터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매력에 빠져가다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0: 네.
1: 이제 완전하게 입덕을 하는 거죠. 입덕을 했으면
0: 예.
1: 이들을 보러 가야 될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영화 개봉하는 날 이들을 만나러 극장에
0: 마치 콘서트에
1: 가는.
0: 가는 기분으로.
1: 그렇죠.
0: 아.
1: 아주 영리한 마케팅이었죠.
0: 그러네요. 아니, 아까 댄스머신, 절대 매력, 폭풍 래퍼. 우리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이렇게 하고, 분명 그렇게 할
1: 그렇죠.
0: 거잖아요. 출연자들은 어떤 배우들이 등장하나요?
1: 네, 강동원 씨가 이 트라이앵글의 리더인 황현우 역할을 맡았고요.
0: 아이고야,
1: 네,
0: 예.
1: 이 그룹의 이제 홍일점인 변도미 역할은 박지현 씨가 연기했고,
0: 네.
1: 폭풍 래퍼인데 사실 이 배우를 생각하면 정말 연기하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극 내향인인 엄태구 배우가 이 귀여운 막내 래퍼 구상구 역할을 연기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원래 기존의 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 이제 반전시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하나하나 보는 재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에 가요계를 휩쓸었어요.
0: 네.
1: 데뷔하자마자 가요 톱텐 1위를 하고
0: 가요톱텐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1: 가요톱텐이 등장합니다.
0: 네.
1: 가요톱텐이 1위를 하고 하루아침에 이제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스타 생활을 하고 있다가 2집을 내면서 또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내려오게 돼요.
0: 얼마 못 갔네요.
1: 네,
0: 예.
1: 이게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려서 해체가 돼요. 그 이후에 서로 각자 따로 살아오다가 20년 만에 리더 현우가 계속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활동이 없으니까 이제 인지도가 없죠.
0: 네.
1: 그런 와중에 이제 레트로 콘서트가 열려요.
0: 예.
1: 그래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가수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컨셉의 콘서트에 이제 초대를 받고

0: 안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거든요.
1: 네.
0: 근데 이뭐 헤드스핀도 하고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막 이런다는데 이걸 직접 다
1: 네.
0: 하셨다면서요?
1: 직접 다 했고요. 워낙 강동원 배우가 액션 영화에서 액션에 능한 몸을 잘 쓰는 배우다 보니까 평소에 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일가견이 없고 춤추는 모습도 저는 데뷔한 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0: 네.
1: 근데 5개월 동안 주 4일에서 5일 정도 매일 연습을 해서 뭐 극중에 나오는 헤드스핀이나 이런 고난이도의 댄스 동작들을 다 직접 소화를 했고요. 또
0: 네.
1: 촬영 중에도 늘 이제 휴차가 생기면 춤 연습을 계속 했대요. 왜냐면 이 강동원이란 배우는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그걸 정말 끝까지 파고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는 배우인데
0: 네.
1: 자기가 봤을 땐 황현우는 댄스 머신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춤의 춤생 춤사인 인물인데 이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춤이 어설프거나 다른 대역을 쓰는 것은 본인의 이제 배우의 어떤 직업관으로선 허용할 수
0: 그쵸.
1: 없는 거죠.
0: 자존심으로도 안 되죠. 예.
1: 그래서 결국에는 부상까지 이제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댄스 머신 캐릭터를 완성해냅니다.
0: 아니, 강동원 씨 40대 아닌가요? 무릎
1: 공감 A를 정말
0: 괜찮으시려나?

0: 이야기 분량이 꽤 길다고요.
1: 네네. 뭐 초반에 이제 연습생부터 인기를 얻고 해체까지 한 10, 20여 분 가량을 할애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보다 보면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응원했던 우리 오빠들도 떠오르고.
0: 누구였어요, 이제 기자님?
1: 저는 듀스.
0: 아, 듀스.
1: 듀스 너무
0: 네,
1: 좋아했고,
0: 좋죠.
1: 이 트라잉글 자체가 어떤 하나의 특정 그룹을, 혼성 그룹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특정 그룹을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섞여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무대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 마음속에 있는 오빠들이 한 명씩 이제 소환이 되는 그런 과거 시절이고,
0: 네.
1: 과거 이야기를 이제 잘 보게 되면, 이들이 왜 헤어졌고, 왜 처음부터 안 맞았고, 이들이 무엇을, 무리를 빚었는지, 그리고
0: 네.
1: 이들에게 원한을 가진 캐릭터는 또 누구인지가 과거에서부터 이제 쭉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현재의 현우가 저한, 리더 현우가 저한 굉장히 과거의 영광에선 멀리 벗어나 있는 삶이 더 짠하게 다가오죠.
0: 아니, 그 아까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시절
1: 네.
0: 우리가 빠져들었던 오빠와 언니들이 떠오를
1: 네.
0: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제가 어느 이제 광고를 워낙 많이 다녀요.
1: 저는 듀스. 듀스
0: 듀스.
1: 너무
0: 네,
1: 좋아했고,
0: 좋죠.
1: 이 트라잉글 자체가 어떤 하나의 특정 그룹을, 혼성 그룹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특정 그룹을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섞여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무대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0: 네.
1: 관객들 마음속에 있는 오빠들이 한 명씩 이제 소환이 되는 그런 과거 시절이고,
0: 네.
1: 과거 이야기를 이제 잘 보게 되면, 이들이 왜 헤어졌고, 왜 처음부터 안 맞았고, 이들이 무엇을, 무리를 빚었는지, 그리고
0: 네.
1: 이들에게 원한을 가진 캐릭터는 또 누구인지가 과거에서부터 이제 쭉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현재의 현우가 저한, 리더 현우가 저한 굉장히 과거의 영광에선 멀리 벗어나 있는 삶이 더 짠하게 다가오죠.
0: 아니, 그 아까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시절
1: 네.
0: 우리가 빠져들었던 오빠와 언니들이 떠오를
1: 네.
0: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제가
1: 우리가 바로 38주째 2위를 하고 있는 발라드 가수 최성건인데요.
0: 세상에.
1: 트라잉글이 굉장히 젊고 에너제틱한 그룹이라면
0: 네.
1: 최성건은 우윳빛깔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네가 좋아라는 굉장히 달달한 고백송을 부르고
0: 네.
1: 스타일링도 하얗게 천사처럼 입고 나오는 순백의 그런 발라드 가수예요.
0: 우윳빛깔
1: 네,
0: 오빠였군요.
1: 우윳빛깔 오빠인데 가수였다가 이제 또 이분도 무리를 빚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현재는 포수로
0: 포수요?
1: 사냥꾼으로 하죠. 그래서 여심 사냥꾼이었다가 지금 이제 멧돼지들을 사냥하는.
0: 등장합니다.
1: 네.
0: 최성곤이라는
1: 네.
0: 캐릭터인데 배우 오정세 씨가 연기를 했네요. 어떤 인물일까요?
1: 네, 우리가 그 시절 가요톱텐을 떠올려 보면 이제 1위를 발표하기 전에 후보 두 팀을 이제
0: 그렇죠.
1: 세워놓고 그들의 표정을 굉장히 집요하게 쫓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이앵글이 1위면 2위가 있겠죠. 2위가 바로 38주째 2위를 하고 있는 발라드 가수 최성건인데요.
0: 세상에.
1: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젊고 에너지
0: 근데
1: 네.
0: 열심을 잡다가
1: 제 멧돼지를
0: 멧돼지를
1: 잡은
0: 잡는,
1: 거죠.
0: 아, 그 부분은 진짜 좀 재밌는데요. 게다가 배우 오정세 씨는
1: 아.
0: 워낙에 연기파이기
1: 네,
0: 때문에.
1: 트라이앵글 보러 갔다가
0: 네.
1: 최성곤에게 입덕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0: 그래서 자, 최성곤의 노래를 이쯤에서 한번 들어보죠. 영화 와일드 싱의 OST 중에 네가 좋아.

0: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그룹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도입부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떠올리게 하고, 중간에 듣다 보면 REF 노래도 생각이 나고, 쿨 노래도 생각이 나고, 또 멤버들의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H.O.T.의 캔디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량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이제 최송곳의 네가 좋아하는 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아, 이제 또 파가 나뉘겠네요.
0: 네.
1: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곰돌이님께서 오정서 배우가 감미롭게 부르는 모습이 떠올라서 약간 소름이 돋는다고 어떤 기분인지 알것 같고요. 또 아수라 쓰시는 분께서 오정서 배우님 연기 최고죠.
0: 그럼요.
1: 진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영화 6월 3일 개봉 예정인 와일드싱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각자의 삶을 살던 그 멤버들이 20년 만에 다시 뭉쳐가지고
0: 네.
1: 이제 어떻게 흐를까? 이
0: 네.
1: 마지막 부분은 좀 감동적일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0: 영화는 웃음에 완벽하게 복무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다시 무대까지 서는 과정이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서로 그런 상처가 있었지 다독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1: 아오.
0: 정말 무대까지 가는 그 길이 코미디의 무대가 되는데 이들이 이제 강원도에 콘서트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0: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웃음의 뒷맛이 굉장히 유쾌하고 좋습니다.
1: 네, 자신의 그 화려했던 시절 각자의 화양연화는 다 있을
0: 그렇죠.
1: 테니까 아마 투영해서 보는 또그
0: 맞아요.
1: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되는 와일드 씽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0: 와일드 싱에서 뽑은 이 팀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고요.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인데요. 이번 주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와일드 싱의 경쟁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리즈는 스타워즈라는 거대한 시리즈의 스핀오프예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말 그대로 만달로리아인인 딘자린, 현상금 사냥꾼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는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그로그예요. 이름부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1: 그러고
0: 이두 사람이, 두 사람은 아니죠.
1: 사람이 아니지요.
0: 이두 인물이 이제 함께 우주를 모험을 하면서 착한 일도 하고, 누굴 또 구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구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자,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스타워즈 시리즈의 스핀오프라고 하셔서 저는 사실 스타워즈

0: 강철은 이제 마블로 따지면 비브라늄,
1: 네.
0: 엑스맨으로 따지면 아담한티움 같이 현존하는 가장 강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면 아무리 맞아도 다치지 않고 어딜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진귀한 그런 금속인데요. 이 만달로리안 중에서도 딘자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현상금 사냥꾼이고 또 그 만달로리안의 계율을 너무나 엄격하게 지키는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1: 네.
0: 만달로리안이지만 투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1: 그래요.
0: 근데 이들은 절대 투구를 벗으면 안 돼요. 투구를 만약에 벗고 적에게 나의 얼굴을 들키면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엄격한 규율인데 이 딘자린이 아기와 함께 이제 모험을 하면서 네. 얼굴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만큼 이 둘의 사이가 끈끈해진다라는 것을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근데 그 막 지금 설명하신 투구나 금속 아머 같은 어떤 그런 멋진
0: 네.
1: 그 외형의 그 캐릭터 때문에
0: 네.
1: 아마도 이번에도 피규어나 뭐 굿즈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예정이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사실 그로고의 인기에는
1: 못 미치네요.
0: 못 미치죠. 왜냐면 그로고가 워낙 귀엽고
1: 네.
0: 재밌는 거는 이

는 없어.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속 딘 자린의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의 OST 중에서 휴고 드란츠 스낵 쉑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아라리 떨어진 감독보석.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제목이었어요. 어느 집 마당 가득 노랗게 떨어져 있는 감꽃을 그렇게 불렀던데요. 감독, 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비록 뭐 화려한 향기는 없지만 내일의 열매를 품고 있기에 그 자체로 귀한 꽃. 어린 시절에는 실로 길게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고요. 제법 큰 녀석은 손가락에 끼워서 반지를 만들던 정겨운 기억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비록 옛 고향집 마당은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툭툭 이 작고 귀한 감독 떨어지는 정겨운 풍경을 가만히 마주하고 싶어지는 날이에요.

오주하의 노래와 연주로 감이 뚝뚝 떨어진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가을날 홍시가 되어 떨어지는 감을 그린 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감독이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감이 똑하고 떨어지는 걸 감독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을 뜻하는 말이네요. 또 어감이 참 정겹죠. 감독. 바람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저 마당에 굴러다니는

풍류 20일의 연주로 보물섬 전해드렸습니다.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님께서 감꽃이 변하여 감독이 된 게 아닐까요? 하셨는데 그 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을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독이 그러니까 그 감의 꽃이 생각보다 참 그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 정말 보석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사진 찾아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네요. 6642님께서 예시골 고향 울타리에 대여섯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자도 남자들도 떨어진 감꽃 실에 꿰서 목에 걸고 자랑했던 아름답던 추억이 그려집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로 꿰서 목걸이도 만들고 그냥 큰 거는 그냥 반지로 하나 탁 만들면 그 큰 보석 같은 느낌 있잖아요. 되게 화려한 꽃반지. 아, 그런 느낌. 네,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실제 이게 보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나는 어떤 그 보석과 같은 느낌으로 반지며 목걸이며 이렇게 장식하고 놀았던 그러면서도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했던 세상을 다 가진 듯 그때는 뭐 진짜 보석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 따위는 없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순수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김인설님께서 이제 5월도 다 갔네요. 다음 주 6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나요? 그리고 6월 시작.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어떻게 잘 표현하시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6월 또 마음에 어떤 그 준비 땅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6월 맞이해야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2시간 채워갈게요.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카의 리카 시간을 누비다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 머릿속 복잡한 스위치를 끄는 법. 요리 연구가 리카가 전하는 소박하고 근사한 일상 환기법 만나보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봐야죠. 그곳 풍경을 보다 경기도 부천의 도당근린공원 백만송이 장미원으로 여러분 모시고 가볼게요. 자, 문자 참여는 샵 0305

게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님께서 감꽃도 많이 먹고 컸고요. 소나무 껍질, 또 봄이면 찔레 어린 순, 순비비 많이 먹고 자랐네요. 하셨는데 그 소나무 껍질도 예전에는 그 안쪽에 연한 그 속껍질을 이렇게 삶고 두드려서 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하죠. 저는 순비비. 삐비 어릴 때 먹고 자란 기억은 있어요. 그리고 그 꽃잎에서 어떤 꽃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꽃다세 이렇게 쏙 빨아먹으면 그 달콤한 꿀맛이 났었던 그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어릴 때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참 컸다 싶네요. 오늘 감동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추억들 떠오르시죠.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최지혜의 여러분의 연주인데요. 아리아리 전해드립니다.

아침 그리고 한옥 찻집. 기분을 고쳐보고 싶었어요. 그럴 때면 전 뭔가를 만듭니다.

얇게 썬 파도 넣고 노릇노릇 맛있게 달걀말이를 합니다. 된장국도 복을 꺼내요. 이런 일주일 정도 요리를 안 했더니 시들어 있습니다. 시든 파에 누러 장바구니 안에는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채소를 씻을 때부터 좋은 에너지가 전해져 옵니다. 붉은 토마토, 초록빛 브로콜리, 샐러리 듬뿍, 양파, 양배추, 버섯 등 있는 채소를 이것저것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다 넣어줍니다. 약간 큰 냄비에 채소가 잠길 정도만 물을 부어서 스톡을 넣고 끓입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자연에서 자란 채소들이 뭉근히 익으면서 건강하고 깊은 맛을 선물해줍니다. 페페론치노 대신 한창 나오고 있는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물을 부어서 스톡을 넣고 끓입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자연에서 자란 채소들이 뭉근히 익으면서 건강하고 깊은 맛을 선물해줍니다. 페페론치노 대신 한창 나오고 있는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채소에서 우러나온 감칠맛 있는 육수와 칼칼한 청양고추가 어우러져 맛이 제법 근사합니다. 소금, 후추로 간 맞추고 좋아하는 치즈를 듬뿍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몸이 힐링되면서 해독되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20분 정도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바느질, 책 읽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20분 시간이 긴 세월 쌓이면 당신에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부들 마음속

찰랄라한 눈부신 날에 듣고 오셨어요. 아유풍류의 노래와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리카의 리카, 시간을 누비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리카 작가는 세계 여러 도시를 누비면서 식재료와 문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온 요리 연구가예요.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가라앉을 때 나만의 환기법이 하나쯤 있는 사람은 참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출구를 찾거나 멀리 떠날 궁리부터는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뭐 좋아하는 음악 하나 틀어두고 냉장고 속 채소들을 서걱서걱 써는 그 감각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죠. 단순한 반복에 몰두하다 보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기도 해요. 단순한 재료들이 냄비 안에서 시간을 두고 뭉근하게 우러나서 제법 근사한 맛을 내는 것처럼요. 뭔가 복잡한 계산 없이 가만히 가라앉도록 시간을 주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리카의 에세이, 리카, 시간을 누비다. 함께 했고요. 이어서 경쾌한 곡 전해드릴게요.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터키 행진곡 만나봅니다.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터키 행진곡 전해드렸는데요. 아, 경쾌한 리듬이 마음을 막 통통통 이렇게 가볍게 튕겨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송소희의 노래 준비해봤는데요. 동화적인 상상으로 아름다운 전경을 여행하는 몽환스러운 행복을 그린 곡입니다. 구름꽃 여행 듣고 올게요.

산업행산 장만 허여 팔궁산을 구경 가세 경상도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에

함께 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사랑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께서 1부에서 팔도유람가 전해드렸잖아요. 들으시고 8년 곱게 썰어서 설탕 뿌려주셨는데 그러면 모두 모여서 먹곤 했다고 그 추억을 또 보내주셨는데 토마토 저도 그 없으면 좋죠. 영디바라기님께서요. 한 주 동안 즐거운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덥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저도 오늘 사전투표 했어요. 아 맞아요. 오늘부터 또 사전투표 시작됐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회사에 면접 보러 가신대요. 여기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 정말 우리 영디바라기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좀 마음 편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다니던 곳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었잖아요. 항상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7740님께서는 예전에 어머니가 뒷곁에 토마토 여러 그루를 심으셨대요. 그리고 익으면 곱게 썰어서 설탕 뿌려주셨는데 그러면 모두 모여서 먹곤 했다고 그 추억을 또 보내주셨는데 후원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듣고 싶은 음악도 정해주시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오수아의 소금 연주인데요. 삶의 호흡 전해드리죠.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듣고 싶은 음악도 정해주시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오수아의 소금 연주인데요. 삶의 호흡 전해드리죠.

하고 연주한 사랑을 사랑하여요. 듣고 오시죠. 아이들의 밝은 미소 속에서 더 큰 마음을 가득 받은 하루였다라는 말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음악 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을 사랑하여요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울라 취타 합주인데요. 울라의 맑고 청아한 아름다운 소리의 울림 한번 감상해 보시죠. 매력적일 거예요. 울라라는 악기가요. 접시 모양의 작은 징을 때려서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청아한 아름다운 소리의 울림 한번 감상해 보시죠. 매력적일 거예요. 울라라는 악기가요. 접시 모양의 작은 징을 때려서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접시 모양의 징이 나무틀에 10개가 매달려 있고요. 한 개 징마다 각각의 음을 가지고 있는 유율 악기인데요. 태평소 가락을 울라로 연주한 곡 만나보겠습니다. 임원식의 울라 모든북 장구 연주로 울라 최타 합주 전해드려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5월의 끝자락을 가장 화려하고 은은하게 물들이는 곳. 경기도 부천시 도당근린공원 내에 자리한 백만송이 장미원으로 떠나볼게요.

경기도 도심의 작은 산자락 아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법처럼 펼쳐지는 비밀 정원이 있습니다. 150여 종의 장미가 저마다의 빛깔로 고개를 드는 도당 근린공원 백만송이 장미원은 이름 그대로 백만송이가 넘는 장미가 동시에 피어나는 수도권 최고의 장미 명소인데요. 이 아름다운 정원에는 아주 특별한 역사가 숨어 있어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라는 시련의 계절에 공공근로 백만송이가 넘는 장미가 동시에 피어나는 수도권 최고의 장미 명소인데요. 이 아름다운 정원에는 아주 특별한 역사가 숨어 있어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라는 시련의 계절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돼 있던 거친 땅을 일구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는데요.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뿌리내린 장미나무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무성해져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처럼 거대한 군락을 선물해 주게 된 거죠. 백만송이라는 숫자는 결코 수사적인 과정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이 공간의 강인한 생명력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백만송이의 화려함 속에서 어린 왕자가 사랑한 단 하나의 장미처럼 나만의 향기를 찾아가는 느릿한 걸음. 다가올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기에 더없이 좋은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OS의 노래와 연주로 백만송이 장미 전해드렸어요. 방금 소개해드린 경기도 부천 도당 근린곡 태양이 떠올라서 열기가 더해지면 밤새 그 꽃잎 속에 맺혀있던 짙은 향기들이 다 흩어진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시간, 뭐 아침 6시에서 8시 이 정도 이른 시간이면 더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겠죠. 올해 부천 백만송이 장미축제는요. 5월 23일부터 시작이 돼서 6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는데요.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고 공원 내에 또 화장실이 없으니까 방문 전에 이런 내용들 미리 살피시고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장미원만 보고 돌아가기 좀 아쉬운 분들은 인근의 명소들을 연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웅장한 인공폭포, 또 2km의 울창한 산책로가 있는 무릉도원 수목원이 있는데 초록 가득한 그 숲속을 거닐면서 힐링하기에도 안성맞춤이고요. 아기자기한 실내 온실이 마련돼 있는 부천식물원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 흩어진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시간, 뭐 아침 6시에서 8시 이 정도 이른 시간이면 더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겠죠. 올해 부천 백만송이 장미축제는요. 5월 23일부터 시작이 돼서 6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는데요.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고 공원 내에 또 화장실이 없으니까 방문 전에 이런 내용들 미리 살피시고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장미원만 보고 돌아가기 좀 아쉬운 분들은 인근의 명소들을 연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웅장한 인공폭포, 또 2km의 울창한 산책로가 있는 무릉도원 수목원이 있는데 초록 가득한 그 숲속을 거닐면서 힐링하기에도 안성맞춤이고요. 아기자기한 실내 온실이 마련돼 있는 부천식물원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그 싱그러운 초록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여기에 이국적인 식물원 카페가 있는 상동호수공원을 찾거나 아니면 상상력이 자라나는 한국만화박물관까지 곁들인다면 한결 더 다채롭고 알찬 나들이 코스가 완성이 될 것 같죠? 백만송이 장미의 찬란함 속에서 지나온 계절의 소란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향기를 돌아보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셔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도당근린공원 백만송이 장미원 풍경 전해드렸어요.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꽃의 왈츠 감상하실 텐데요. 이정화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꽃의 왈츠 전해드렸어요. 이정화의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영디바라기님 화이팅 잘하실 거예요 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0750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혜석 가시도친 불군장님께서 그 논밭의 고랑에 뚝새풀이라고 하는데 독새풀이라고 하나 봐요. 그 씨앗 털어서 보고 갈아서 물에 타먹었었는데 도시 사람들은 모르고 시골 사람이라도 70 넘은 사람이나 알까 싶어요 하셨는데 오늘 옛 추억 많이 소환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6642님께서는 5월 행복했습니다. 6월의 음악마루 기다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0012님께서 다음 주 벌써 6월이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사철가 전해드리죠.

0: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1: 많이 소환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6642님께서는 5월 행복했습니다. 6월의 음악마루 기다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0012님께서 다음 주 벌써 6월이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김준수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사철가 전해드리죠.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사는 동네를 위해 기분 좋은 주권 행사를 하는 날이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선거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매일 우리가 걷는 골목길에 가로등을 켜고 우리 동네 도서관에 책을 들리는 가장 가까운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신분증 하나만 챙기면 전국 어디서나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산책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까운 사전투표소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찍은 작은 도장 하나가 우리 동네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 될 거예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요 국악의 날을 맞아 도심 속 국악당 곳곳에서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서울 남산 국악당과 서울 도남은 국악당이 함께하는 국악 위크가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그중 6월 6일 토요일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이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와 정가의 발성법과 농음, 식임새, 안일이, 발림 등을 하나씩 분리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담아낸 공연인데요. 노래의 신유진, 이혜진, 구민지가 함께하며 전통의 노래가 공간과 만나 변형되고 확장되는 흐름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우리 소리가 공간의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새로운 감각의 전통예술 무대,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과 함께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익숙한 음악들. 이번엔 국악관현악의 울림으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네 번째 관현악 시리즈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우릉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옥년,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황하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만나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인데도 국악기로 들으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잖아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 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옥년,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황하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만나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인데도 국악기로 들으면 또 전혀 다른 게는 1991년 창단 이후 35개국 50여 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오며 한국 사물놀이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온 단체입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놀이 전수자인 문정수 작가가 더해져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인간의 삶과 리듬을 하나의 무대로 엮어냅니다. 공연에선 3박과 2박의 충돌과 조화 같은 사물놀이 특유의 리듬 위에 영상과 AI 기술 그리고 시적인 서사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자, 이게 사물놀이라고 하면 신명나는 장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대는

그 장단 안에 미래적인 감각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비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돼요.
1: 그렇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2: 네.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던데 투표 의지가 높아요.
1: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은 그런 지방선거죠. 사전투표하실 분들은 오늘과 내일, 본투표하실 분들은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하시면 되고 66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6시부터 6시까지.
2: 그렇습니다. 네. 자, 노동절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지나서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5월에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고레야의 하얀 날개 듣고 왔습니다.
1: 네. 사전투표 오늘과 내일이죠?
0: 네.
1: 봉영 씨는 하셨습니까? 투표?
0: 예,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1: 잘하셨네.
0: 와이프와 함께
1: 예.
0: 전기 스쿠터 타고 같이 갔다 왔어요.
1: 그래. 예. 저는 아직 못했는데 네. 내일 꼭 하려고요.
0: 하면 예. 되죠.
1: 미리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0: 네. 예.
1: 자, 가정의 달 5월이 오늘 금요일 모퉁이만 돌면은 주말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0: 네.
1: 참 이 5월 좋은 추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그럼 쌓인 거 한번 풀어볼까요?
1: 어떻게요?
0: 5월에 쌓인 추억들,
1: 네.
0: 자랑하고 싶은 추억들,
1: 네네.
0: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좀 무거울 수 있잖아요.
1: 같이 나눠야죠.
0: 나눠야죠. 그렇습니다. 풀어내야죠.
1: 네.
0: 예. 오늘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5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1: 좋은 추억들,
0: 좋은 추억들,
1: 네.
0: 자랑하고 싶은 추억들로 문자 창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국악 FM은 보이는 라디오까지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기 스쿠터 타고 같이 갔다 왔어요.
1: 그래. 예. 저는 아직 못했는데.
0: 네.
1: 내일 꼭 하려고요.
0: 하면 네, 되죠.
1: 미리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0: 네. 네.
1: 자, 가정의 달 5월이 오늘 금요일 모퉁이만 돌면은 주말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0: 네.
1: 참 이 5월 좋은 추억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0: 그럼 쌓인 거 한번 풀어볼까요?
1: 어떻게요?
0: 5월에 쌓인 추억들,
1: 네.
0: 자랑하고 싶은 추억들.
1: 네네.
0: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좀 무거울 수 있잖아요.
1: 같이 나눠야죠.
0: 나눠야죠.
1: 그렇습니다.
0: 풀어내야죠.
1: 네.
0: 예. 오늘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5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1: 좋은 추억들,
0: 좋은 추억들,
1: 네.
0: 자랑하고 싶은 추억들로 문자 창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악당광칠의 말하고 싶어 듣고 왔고요.
1: 네.
0: 자, 5월 이제 갈무리, 또 갈무리를 잘해야 앞발을 더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앞발.
0: 앞발. 뒷발 말고. 5월에 쌓인 추억들, 또 자랑하고 싶은 추억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1: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야금야금님께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네요.
0: 진짜 그래요.
1: 벌써 5월이 다 갔다니. 점점점. 5월 연휴에 틈틈이 있어서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랑 수목원 다녀온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하시면서 좋으셨겠다. 잘하셨네요. 수목원 시원하고
0: 네. 네,
1: 피톤치드 쫙 나오면서
0: 맞아요.
1: 네.
0: 일단 눈도 맑아지고
1: 그쵸.
0: 코도 깨끗해지는 느낌이고
1: 맞아요.
0: 기분 자체가 좋아지니까
1: 잘하셨네.
0: 그리고 수목원에서 사진 찍으면 또 사진도 예뻐요.
1: 맞습니다.
0: 그런 사진들 크게 이렇게 액자화 해가지고 걸어놓는 것도 좋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0: 네.
1: 2914님께서 5월에 장미꽃이 핀 거 너무 좋았습니다. 넝쿨 장미가 많은 동네에 사는 게 복이네요 하시면서 아 동네 자체에 그 넝쿨 장미가 있어요?
0: 그러게요.
1: 너무 예쁘겠다.
0: 저 일이 있어가지고 한성대 입구.
1: 한성대? 네네.
0: 옛날에 우리 연습실 있었던.
1: 네네네.
0: 예예.
1: 그 빵집 있고 벌써 5월이 다 갔다니. 점점점.
0: 그러니까.
1: 5월 연휴에 틈틈이 있어서 연휴가 틈틈이 있어서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동네 자체에 그 넝쿨 장미가 있어요.
0: 그러게요.
1: 너무 예쁘겠다.
0: 저 일이 있어가지고 한성대 입구.
1: 한성대? 네네.
0: 옛날에 우리 연습실 있었던.
1: 네네네.
0: 예예.
1: 그 빵집 있고.
0: 맞아요.
1: 예.
0: 거기 천 하나 있잖아요.
1: 있죠.
0: 거기 딱 건너는데 거기 어느 무렵에 장미꽃 넝쿨이 있는데 장미가.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진짜 제 얼굴만 하더라고요.
1: 아니 거짓말.
0: 아니 진짜 진짜.
1: 거짓말을
0: 내가
1: 보태는 게 아니라 이건

0: 거짓말이죠. 이게 가짜 뉴스예요. 거기가 무슨 천이다? 성북천인가? 아무튼 천,
1: 성북천인가?
0: 아무튼 네. 한성대 입구역 그 알아요. 그, 네. 거기 있잖아요.
1: 근데 엄청 꽃이 커가지고 어 이게 무슨 꽃이야 했더니 같이 있는 분이 이거 장미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장미꽃이 이렇게 커?
0: 아니 근데 보영 씨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죠. 우리는
1: 그쵸.
0: 대극장용이잖아요.
1: 네, 맞아 맞아 맞아.
0: 아니, 장미꽃이 호박만하다고요?
1: 네, 내가 그러니까 내가 호박인 건 알겠는데 네.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제가 수식 달았잖아요.
0: 조금 그게
1: 조금 못해가지고 와. 진짜 제 얼굴만은 하더라니까.
0: 진짜요?
1: 예. 네. 깜짝 분홍빛인데
0: 같이 좀 사진 좀 인증샷으로 찍어보죠.
1: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0: 진짜
1: 그러니까 근데... 그렇더라고. 그런 그러니까 장미꽃의 종류가
0: 그 정도로
1: 네, 많더라고. 와, 정말로
0: 대박이다.
1: 뭐지 이 찝찝함은?
0: 거짓말을 조금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에이.

0: 어디 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실내로 돌아도 되니까
1: 네.
0: 시간 되시면 그 5379님 한성대 입구 쪽에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사람 얼굴만한 장미꽃이 있으니까 꽃 구경.
1: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0: 이제는 꽃 구경하러 한성대 입구역 옆에 네, 대천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떡 선물 5379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 4150님, 네. 5월에 좋았던 추억은요. 큰맘 먹고 형제들이 함께 부모님 모시고 온 가족이 식사한 게 생각이 납니다.
0: 아, 잘하셨네.
1: 올해 제일 잘한 일 같아요.

0: 진짜.
1: 그래서 아 기회가 되면 네. 무조건 찾아뵙고 무조건 같이 식사하고 무조건 수목원에도 가고 그런 추억의 시간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거짓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거짓말 조금 못한 거죠.
1: 이건 거짓말 안 못했어요.
2: 이건 팩트입니다.
1: 이건 팩트.
2: 이거는 네. 팩트라는 사실.
1: 이건 팩트입니다.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6519님께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4월부터 고향집에 매주 갔다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5월이 끝나기 전에 아프신 게 다 나으셔서 너무 기뻐요.
1: 해피엔딩이네요.
0: 다행이다.
1: 잘 되네요.
0: 그래.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아프면 진짜 이게 일이 안 풀려요. 그죠?
1: 그렇죠.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고.
0: 예.
1: 어쨌든 그 다 나으셨다고 하니까 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아프고 나면 더 건강해져.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건강해지실 겁니다. 더욱 더.
0: 그렇습니다.
1: 그러라고 유산균 선물 6519님께 드립니다. 아 순간 아까 멘트하다 깜짝 놀랐던 게
0: 왜요?
1: 파라나 사마나님이 지금 장미 축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2: 팩트라는 사실.
1: 이건 팩트입니다.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6519님께서

0: 나오셔서 너무 기뻐요.
1: 해피엔딩이네요.
0: 다행이다.
1: 잘 되네요.
0: 그래.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아프면 진짜 이게 일이 안 풀려요. 그죠?
1: 그렇죠. 마음이 안 좋죠. 쓰이고. 어쨌든 그 다 나으셨다고 하니까 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아프고 나면 더 건강해져.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건강해지실 겁니다. 더욱더.
0: 그렇습니다.
1: 그러라고 유산균 선물 6519님께 드립니다. 아, 순간 아까 멘트하다 깜짝 놀랐던 게
0: 왜요?
1: 파라나 사마나님이 지금 장미 축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이거는 어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판타지 뭐예요? 공간처럼 생겼어요.
0: 구름도 예쁘고.
1: 우와, 와. 이거 그림인데요, 그림.
0: 환상인데요.
1: 이거 어딜까요? 와, 저 그래서 말문이 턱 막혔네. 여기 봐요, 분홍색 장미 있잖아. 물론 네네. 이게 좀 작네요.
0: 근데 좀 아기자기하네요, 걔는.
1: 그러네요. 제 얼굴보다 확실히 작은 것 같고.
0: 사람 얼굴만한. 그 한 송대 있고 또 갈 일은 없어요?
1: 당분간은 없어요.
0: 이 진실을 알고 싶은데. 아, 진짜.
1: 아, 누구 그거 저 계신 분 안 계세요, 청취자분 중에?
0: 자, 있으시면 좀 사진 좀.

0: 막 썼다는 거 아닙니까?
1: 큰 거라고 하셨어요. 큰 거.
0: 근데 이게
1: 큰 거면 뭐지?
0: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간 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풀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치? 이게 쌓일 텐데요.
1: 쌓이면 그렇죠? 터지죠.
0: 아이고. 혹시 그 이 지금 쌓이고 있는 그 마음 저희가 김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이렇게 쫙 이렇게 녹을까 싶기도 한데요.
1: 네.
0: 자, 화 푸시라고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잘하셨네. 네. 자, 그리고 9218님께서 저희 집은 본가 식구들 20명이 제주에 모여서 1박 2일 실컷 이야기하고 만난 거 먹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지들이라 그런지 어찌나 반갑고 할 말이 많던지 밤

0: 추억들. 4537님, 5월이라 가정의 달이라고 남편 때문에 욱하고 화가 치솟을 때마다 세 번 참아준 거.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큰 거 세 번 참으니까 5월이 끝나가네요. 주말만 잘 보내자 하셨어요.
1: 야, 일단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아,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욱할 상황이 되셨을까 싶기도
0: 뭘까요?
1: 한데.
0: 뭘까요? 세 개의 종류가 궁금하다.
1: 참을 인자는.

0: 자, 그리고 9218님께서 저희 집은 본가 식구들 20명이 제주에 모여서 1박 2일 실컷 이야기하고 만난 거 먹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지들이라 그런지 어찌나 반갑고 할 말이 많던지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또 다시 모일지 모르겠지만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친척도 만나야 친척이잖아요 하시면서 잘하셨네.
1: 아무리 피가 섞인 친척이라 하더라도 잘 안 보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낯설어요. 본 것도 불편하고.
0: 대면대면까지는 아니지만 네.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1: 서로 나눌 얘기가 없어요.
0: 없어. 영역이 너무 달라서 맞아. 뭘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되지? 뭐 애 잘 크지? 끝이야. 그.
1: 뭐 요즘 어때? 어렵지? 예. 네.
0: 끝. 맞죠.
1: 더 네. 뭔가 치고 나갈 거리가 없어요.
0: 맞아요. 네. 이건 뭐 회사 내막도 모르는데 그렇죠. 뭐 부장님이 잘해 주시니 뭐 이렇게 네.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1: 그렇죠. 뭔가 손잡이가 없어요.
0: 맞습니다.
1: 예. 네. 자주 만나야 돼요. 가족도 결국은 그래. 자주 만나야 되고. 네. 꼭 피가 안 섞였어도 네. 자주 만나면 가족이기도 합니다.
0: 우리는 거의 매일 보니까 우린 가족인가요?
1: 가족이라고 봐야죠.
0: 아, 그렇군요.
1: 진짜로.
0: 너무 비싸서 그러셨을까?
1: 아, 근데 꼭 해외여행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도 괜찮잖아요. 좋은 추억 만들고. 아유, 게다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어? 그렇잖아요. 금리 인상이다 뭐다 뭐 지금 그런 네.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막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잘 애끼고
0: 결혼 15주년인데
1: 아니야
0: 왜 봉영 씨가
1: 잘 애껴요 애끼고
0: 왜 재단을 해요
1: 아니 어차피 못 가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힘 실어 드리는 거잖아요
0: 아, 힘 실어 네, 네. 응 창아
1: 만약 가신다 그랬다 가시죠 했을 거예요
0: 요 돈 아껴서 뭐 합니까 그래도 15주년인데
1: 추억이 답니다 뭐 이래서 네, 얘기했겠지
0: 그렇게 갔을 거고 네. 지금은
1: 못 가시잖아요
0: 저 못 갔어요 이제 그랬으니까
1: 경기도 어려운데 뭔 해외여행이에요 에이, 지금 이 상황에
0: 못써
1: 네, 한 푼이라도 애 끼셔가지고 그래요. 차라리 애 낀 돈 중에 일부는 맛있는 거 사 먹고
0: 아니면 에이, 좋아요
1: 에이, 국내 여행 좋은데 얼마나 많은데요
0: 지역 활성화
1: 그렇죠 에이. 그런 지역 상품권들 잘 그렇죠. 활용하시면 또 네. 아주 저렴하게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
0: 좋다
1: 얼마나 좋아
0: 그리고 가실 때 떡 드시라고 떡 선물 에이. 보내드리겠습니다
1: 에이. 기차 여행 떠나보세요 기차 그래. 여행 정말 좋아요
0: 15주년 축하 떡이에요 떡 보내드리겠습니다 7427님께서 정말 어디 자랑할 곳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자랑할 곳은 없어요 저 복근이 생겨버렸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복근만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1: 보여주세요 저희가 보면 됩니다
0: 저희만 볼게요
1: 예,
0: 예 복근
1: 얼굴은 이제 자르시고 이쪽 예. 상체 쪽만 나오게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죠
0: 혹시 식스팩일까요? 아니면 밧전자일까요?
1: 뭐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자신감이면은 네. 이제 식스팩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0: 식스팩
1: 메이크업 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그리고 어디 복근 사진 그 캡처에다가 보내는 것도 반칙이에요.
1: 네, 네. 절대 AI 돌리시면 안 됩니다.
0: 아, 근데 운동 엄청 열심히 하셨네. 오. 복근이 생길 정도면.
1: 복근 웬만하면 안 생겨요, 진짜.
0: 축하드립니다.
1: 몸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네. 대단한 거예요.
0: 맞아.
1: 정말 그렇게 몸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그 꾸준함에 정말 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1: 1146님. 방글라데시 후원 아이들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0: 와.
1: 몸은 힘들고 아팠지만 마음은 행복했답니다. 와.
0: 아, 그런 거 하시는구나.
1: 대단하십니다.

0: 8852님. 네. 아니 진짜라니까요. 제가 거짓말 좀 못해서 상화 씨 얼굴만 했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라고.
1: 아니, 아 무슨 이거. 장미가 수박도 아니고.
0: 후원 아이들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와. 몸은 힘들고 아팠지만 마음은 행복했답니다. 와.
1: 아 그런 거 하시는구나.
0: 대단하십니다.
1: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옆에라고 하는데 거기 치킨집도 되게 유명한 데 있고
0: 7자 들어간 그 편의점 그 아, 건너편이었거든요.
1: 아 답답해 진짜. 진짜 장미가 어떻게 사람 얼굴만 하지?
0: 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1: 그랬으면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0: 아, 그런가? 아무튼 네, 잘못 봤나?
1: 아무튼 알겠습니다. 4927님께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저 돈 좀 벌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0: 아유 잘하셨어요.
1: 와 그러셨구나. 네. 요즘 꽤 보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올 초부터 쭉 코스피가 네.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올랐다 하시는 분들 많죠.
1: 봉현 씨 것도 많이 올랐어요?
0: 저는 근데 워낙 네. 시드머니가 이제 소액이라 저는 이제 시류를 보고자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주가로 또 올라서 기분 좋은 것도 그쵸. 기분 좋은 대로 딱 챙겨가시고.
1: 그러게요.
0: 익절하세요.
1: 있나요? 거기 빵집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옆에라고 하는데 거기 치킨집도 되게 유명한 데 있고.
0: 7자 들어간 그 편의점 그 건너편이었거든요.
1: 아 답답해 진짜. 진짜 장미가 어떻게 사람 얼굴만 하지?
0: 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있어요.
1: 예. 그랬으면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0: 아, 그러니까. 아무튼 네, 잘못 봤나?
1: 아무튼 알겠습니다. 4927님께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주가가 올라가지고 저 돈 좀 벌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0: 아유 잘하셨어요.
1: 와 그러셨구나. 네. 요즘 꽤 보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올 초부터 쭉 코스피가 네.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올랐다 하시는 분들 많죠.
1: 봉현 씨 것도 많이 올랐어요?
0: 저는 근데 워낙 네. 시드머니가 이제 소액이라 저는 이제 시류를 보고자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주가로 또 올라서 기분 좋은 것도 그쵸. 기분 좋은 대로
1: 닦고 5월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와 내일 모레가 이제 6월이네요. 뭐랬나 싶기도 한데 5월에 자랑할 만한 추억을 말하라니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5월에도 게으름 안 피우고 운동을 꾸준히 한 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0: 어우.
1: 덕분에 2kg 빠졌습니다.
0: 와 잘하셨네요.
1: 훌륭하시네.
0: 정말 잘하셨네요.
1: 그러니까 식단이랑 뭐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면서 예. 내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그게 진짜죠.
0: 그렇죠. 예.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이제 겉으로 오는 것들은 쫓아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걸 목표로 하다 보면 얼마 못 가는 거고.
1: 네.
0: 아 대단하십니다. 7082님. 네. 요즘 품종 개량된 장미 모란꽃만 해요.
1: 진짜요?
0: 어... 그런가 봐요 진짜로.
1: 진짜요?
0: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봐요. 깜짝 놀랐다 이거.
1: 개량된
0: 품종인가 봐요.
1: 품종이 나가네요. 새해도 엊그제 갔고 5월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와 내일 모레가 이제 6월이네요. 뭐랬나 싶기도 한데 5월에 자랑할 만한 추억을 말하라니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5월에도 게으름 안 피우고 운동을 꾸준히 한 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0: 낫잖아요.
1: 애기 얼굴 정도?
0: 네?
1: 애기 얼굴?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0: 애기는 사람 아닌가?
1: 아니 그래도 어른 얼굴이랑 좀 다르니까.
0: 아 그렇죠.
1: 네네네. 알겠습니다.
0: 자 이번에는 둘의 소리의 태평연 듣고 오겠습니다.

0: 두레소리의 태평연 듣고 왔습니다.
1: 진짜 잘하시네.
0: 그러니까요. 네. 깔끔하네요.
1: 7237님께서 제2의 고향 인천 생활 40여 년을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투어하고 우리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된 5월입니다. 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걷다 보면 좋은 구경도 하게 돼요. 주말에 월미도 여행 5월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월미도 좋죠.
1: 월미도 좋죠.
0: 네, 네, 연인끼리도 진짜. 굉장히 많이 가는 네. 섬 중에 하나죠.
1: 그렇죠. 네. 가서 이제 차이나타운도 또 이렇게 또 걷기도 하고.
0: 맞아요.
1: 네. 그리고 거기 무슨 되게 큰 뭐가 있던데. 네. 거기서 또 무슨 전시하는 뭐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구경할 만하고. 네. 짜장면도 한 그릇 또 드시고.
0: 먹고 와야죠.
1: 네. 좋은 것 같습니다.
0: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네. 알쓸신 K로 갈게요.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아
5: 방제야 방제야.

0: 또 여그저그 행사를 하고 잔치를 하면은 거리마다 그냥 청사초롱 불을 쫙 밝히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1: 그랬구나. 야, 너
0: 응?
1: 거기 청사초롱 들때 그냥 가지 말고
0: 그
1: 너 얼굴만한 장미가 있거든?
0: 그래?
1: 그거를 머리에 꽂고 가.
0: 거짓말
1: 알았지?
0: 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곳이
1: 진짜
0: 어딨대.
1: 있어. 한성대 입구 쪽에서 타고 가. 아무튼 내일 경북 영주 무선마을 외나무 다리에서 방자 네가 청사초롱을 들고 앞장선다 이거지?
0: 그래, 어떻게 그럼 나랑 같이 갈게요? 어? 갈거안 갈게요? 청사초롱의 불을 밝혀라.
1: 알았어.
0: 잊었던 난국은 이게 다시. 아따 못 부르겠다 나는.
1: 니나노.

0: 이희문의 닐리리아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경북 영주시 무선마을에서 내일 전통원래 재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청사초롱 요즘에는 뭐 진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청사초롱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근데 보면은 참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요.
1: 맞아요.
0: 청사초롱 자체가.
1: 맞아요.
0: 자, 얼씨구 노래도 참 잘하시네요. 박수 하시면서 보내주신 1716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퀴즈로 넘어가야겠죠. 넘어가기 전에 요 말씀만 드릴게요. 2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오늘 2부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김주리 밴드의 김주리 씨와 함께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림이라는 팀 다들 아실 거예요.
1: 알죠.
0: 그림에서 이제 해금 연주자로 아주 오랫동안 또 활동하고 있는 김주리 씨인데 이분 진짜 잘하거든요.
1: 그러시더라.
0: 2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오늘 2부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김주리 밴드의 김주리 씨와 함께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림이라는 팀 다들 아실 거예요.
1: 알죠.
0: 그림에서 이제 해금 연주자로 아주 오랫동안 또 활동하고 있는 김주리 씨인데 이분 진짜 잘하거든요.
1: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리허설하는 거 뵀는데.
0: 네.
1: 오, 진짜 너무 잘하시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그 해금 연주자 김주리 씨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똑대기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선물은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5월 31일 일요일에 제주시 애월읍 학위 1위 가문

0: 83 하나님 어서 오시고요.
1: 머리 자르러 갈 때
0: 네.
1: 미용땡 가야죠. 미용땡.
0: 아, 그렇죠.
1: 네, 네, 네.
0: 네모 말고
1: 네.
0: 세모 말고
1: 네. 요 정도로?
0: 네.
1: 요 정도로 한번 드려 보도록.
0: 순한 순한.
1: 네. 네.
0: 다 알려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다 알려 드리는 네. 게 또 저희의 책무죠.
0: 예, 커피는 최대한 안 사면서
1: 네.
0: 힌트를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게 저희의 아우, 목표입니다.
1: 근데 또 우리 봉영 씨가 감사하게도 네. 또 커피를 사주셨어요.
0: 아, 예.
1: 오늘도 무슨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또 저희가 호강합니다.
0: 아, 그런 건 아닙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게임?
1: 네. 저는
0: 아.
1: 아들과 이제 가끔 그
0: 깜빡이지 않는 거?
1: 예. 네. 그러니까 좀
0: 아.
1: 잘 보고 싶은데 아들을 아들은 막 바빠서 막 이럴 때 일부러 보고 싶으니까 이 핑계 대면서 하거든요. 게임처럼. 예.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아유, 아슬아슬했다.
0: 근데 오늘은 뭐 면제권이
1: 아,
0: 있으니까.
1: 그런가요?
0: 예, 커피를 이미 사버렸잖아요.
1: 아.
0: 시원하게 한번 갈까요?
1: 뭐였지? 감지 마! 너 감았다! 깜빡!
0: 그 정도 뒤지면 될것 같은데요.
1: 에.
0: 네. 아무튼, 공격성이 있고, 지금 번식기인 3월부터 7월에 주로 나타난대요. 이 공격성이.
1: 네. 예민할 때죠.
0: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월과 7월에 더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지금 시기예요, 지금 시기.
1: 네.
0: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 큰부리 까마귀 만나면 그냥 내갈길 가야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굳이 막 걷다 대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0: 네.
1: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답은 3번 눈싸움 안 하기였습니다. 뭐
1: 이건
0: 이건
1: 너무
0: 너무
1: 당연하죠.
0: 쉬웠죠. 예, 약 올리거나 또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면
1: 예.
0: 그쪽도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두

0: 주말에 여기 가면 되겠네.
1: 어디?
0: 아니 저 지난주 세계 박물관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31일까지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이어지는데 전국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뮤지엄 즐기다, 뮤지엄 거닐다, 뮤지엄 만나다 등 다양한 문화 경험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대잖아.
1: 와, 전국 50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여하고 있네. 하만 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말이산 고분군 별자리 덮개돌을 볼 수가 있다네.
0: 그게 무덤의 천장 판석에 191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는데 하만 박물관은 이 유물만을 위한 몰입형 공간 별 해는 방을 만들어서 전시 중이래.
1: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장욱진 화백이 덕소 화실 벽면에 직접 그린 벽화 동물 가족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속꽃두레와 원앙을 함께 전시해서 당시의 생활 정서를 함께 보여준다네.
0: 한국자연사박물관에 한국자연사박물관은 국내 최고 자연 미안인 학봉 장군 미라 전시로 600년을 걷는 시간 여행을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래요.
1: 지역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만나는 박물관 미술관 주간, 우리 지역 박물관에서 뭘 하는지 알아보고 함께 참여해야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9일 금요일 2부 첫 곡은 최명화 외 Fair Wind 듣고 왔습니다.
1: 5월까지 전국 50여 개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박물관 미술관 주간을 5월 31일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9일 금요일 2부 첫 곡지와 공식 SNS 채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꼭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 도서관까지 많은 분들이 또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역사와 문화 또 전통까지 만나고 계시는데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문화가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자리하고 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 맞아. 문화와 함께하는 삶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1: 확실히 문화가 있어야 돼.
0: 네.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인가 이것만 따지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기계인가 맞아. 싶다니까요.
1: 우리 옛날에 그 코로나 때도 네. 음악이 없고 뭐런 예술 활동이 없으니까 얼마나 삭막했었을까 그렇죠?
0: 거리도 삭막하고 우리는 그때를 경험을 했고 문화와 함께하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 또 어마어마한 분이 자리에
0: 들관 주간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꼭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 도서관까지 많은 분들이 또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역사와 문화 또 전통까지 만나고 계시는데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문화가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자리하고 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 맞아. 문화와 함께하는 삶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1: 확실히 문화가 있어야 돼.
0: 네.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인가 이것만 따지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기계인가 맞아. 싶다니까요.
1: 우리 옛날에 그 코로나 때도 네. 음악이 없고 뭐런 예술 활동이 없으니까 얼마나 삭막했었을까 그렇죠?
0: 거리도 삭막하고 우리는 그때를 경험을 했고 문화와 함께하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 또 어마어마한
2: 자 주리는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와 진짜
3: 주리는요.
2: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동서양의 악기를 아우르는 사운드 변화 및 이펙터를 통한 실험적인 도전에 나서고요. 이후 전통 악기에 색채감을 더하기 위해 악기 평성의 변화를 주면서 서셔 2019년 지금의 김주리 밴드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1: 바로 그 해금 연주자 김주리 씨가 이끄는 김주리 밴드가 최근에 건반 양금과 함께 싱글
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금 연주자 김주리 씨는요 2011년에 자신의 첫 번째 앨범 주리의 첫 번째 통로 주리's first passage를 발표하고요 2012년에는 주리's 큰술을 결성합니다.
2: 자, 주리는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와 진짜
3: 주리는요.
0: 김주리 밴드의 리더 해금 연주자 김주리 씨와 건반과 양금 연주자 오영진 씨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응원과 질문까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국악 FM

0: 으로 많이 많이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 야! 오! 오! 오! 오!
1: 오! 주리 주리 김주리
0: 하
1: 김주리 하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김주리입니다.
0: 네. 자, 영진 씨도
3: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 소개가 좀 마음에 드세요?

0: 왜 이렇게 은둔적으로 활동을
1: 그러니까, 나오려고요.
2: 오늘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좀 서로 간에 그러게.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되고.
1: 아, 그럼요. 네. 너무 든든하죠. 네. 네.
2: 좀 그래. 많이 떨린 상태세요, 주리 씨?
1: 조금요.
0: 아, 조금요.
1: 아, 이게 뭔 묘하게 묘하게 라디오 생방이 굉장히 떨려요.
2: 그렇죠. 무대에서 그렇게 날아다니시는 분이?
1: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 코너 혹시 모니터 해보셨습니까?
1: 네네네.
0: 네. 진짜 버스킹 하는 것처럼 네네. 이제 문자로 청취자들과 소통하시는 겁니다.
1: 네네.
0: 네. 그래서 한번 잘 이끌어주시고 곡 소개도 잘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무튼 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자, 그러면 레디 액션!
1: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근황 토크?
2: 김준이 네, 모니터 보이죠?
0: 네. 네, 네.
2: 모니터 보이시죠?
0: 김준이 밴드 소개도 좋고 근황 네.

0: 그래서 조금 밴드 악기들을 좀 배제하고 거문고 전통 타악기 이제 그런 국악적인 밴드를 만들면서 김주류 밴드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번에는 건반 연주자 또 이제 전통 타악기 연주자 근데 건반 연주자가 또 양금도 연주해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그렇더라고요.
0: 그래서 새 음반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2: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서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
0: 네.
2: 주실 것 같고요.
0: 사실은 저희 둘이 대기실에서 이제 긴장을 좀 했던 이유가 저희한테는 그 장구 연주자,
1: 네.
0: 아, 윤여주라는 장구 연주자가
2: 아, 여주 씨.
0: 네, 정말 너무 그 주춧돌 같고 지휘자 같고 뭐 이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아버지 같은 윤여주를 놓고 둘이 왔더니
2: 오늘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0: 네네네. 너무 이게 상당히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라는 게 전통 장단을 배제하지 않은 창작 음악. 이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장구나 이런 악기에 의존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소중해요.

0: 뭐라도 이제 연습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주래 밴드 모태가 되었던 제 첫 음반에 들어갔던 곡인데 그 곡에는 역시나 한 거거든요.
1: 이 음악이 그러니까 일부인 거죠, 사실.
0: 그렇죠.
1: 예, 예.
0: 네. 그런데 이제
1: 그 부분이 이제 쏙 빠지니까
0: 예.
1: 이건 뭘로 채워야
0: 그러니까
1: 되지?
0: 그러니까 막 진짜 이 갈 길 잃은 어려움이거든요.
1: 아.
0: 예. 네. 이토록 했으면서도 건반과의 작업을 해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맞는가 한번 이제 좀 연습을 해보자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냈던 아까 그 통로 주리의 첫 번째 통로
2: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 음반에 실려있는 야상곡이란 곡입니다.
2: 야상곡.
0: 네.
2: 알겠습니다.
0: 좀 곡 자체는
1: 네.
0: 전통 장단 그러니까 굿거리 자진몰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관객들, 청취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는 익숙하다. 그리고 해금 생각하면 이렇게 말랑말랑
3: 네.
0: 서정적인
3: 네.
0: 이런 손율들도 좀 많이 들어가서 공연 때마다 한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종종 받아서 제 자칭으로는 스테디셀러인 곡이기도 합니다.
2: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0: 네.
2: 자 그러면 야상곡 두 분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1: 가자!

0: 오, 좋은데? 우와.
1: 아, 여주 씨 없어도 되겠는데?
2: 아니에요.
3: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 저도 약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2: 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3: 아, 그래요.
1: 아, 들어. 아, 너무 좋다 근데.
3: 장단 퍼커션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못 들어봐가지고 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2: 퍼커션이 있으면 네. 일단 그냥 자지몰이가 아, 굉장히 신나고 힘차지죠.
1: 네. 다이나믹이 더 훨씬 살겠네. 서정성과 다이나믹 둘 다 챙겨가는 곡이
2: 그렇습니다.
1: 바로 이 야상곡이 되겠습니다. 라이브로 들었어요.
3: 네. 지금 이제 음악을 듣고 마음에 울림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직접 소통하시면 좋고요. 2035님부터 소개해 주시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2: 김주리 선생님 저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요.
3: 그런 것 같은데요.
1: 네. 한번 가보죠.
2: 김주리 선생님의 특별한 해금 소리에 반해서 국악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신곡 발표 축하드립니다. 떡 선물 드립니다.
1: 네. 아, 예. 아 여주 씨 없어도 되겠는데?
2: 아니에요.
3: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 저도 약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2: 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3: 아, 그래요.
1: 아, 들어. 아, 너무 좋다 근데.
3: 장단 퍼커션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못 들어봐가지고 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2: 퍼커션이 있으면 네. 일단 그냥 자지몰이가 아, 굉장히 신나고 힘차지죠.
1: 네. 다이나믹이 더 훨씬 살겠네. 서정성과 다이나믹 둘 다 챙겨가는 곡이
2: 그렇습니다.
1: 바로 이 야상곡이 되겠습니다. 라이브로 들었어요.
3: 네. 지금 이제 음악을 듣고 마음에

0: 울림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직접 소통하시면 좋고요. 2035님부터
1: 네.
0: 소개해 주시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1: 김주리 선생님, 저 아는 사람 같은
0: 그런 것
1: 느낌이에요.
0: 같은데요? 네. 한번 가보죠.
1: 김주리 선생님의 특별한 해금 소리에 반해서 국악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신곡 발표 축하드립니다. 떡 선물 드립니다.
2: 네. 예. 떡 선물.
0: 또 꽈배기님.
1: 꽈배기님. 1부에서 장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곳에서 진한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책하는 느낌입니다. 어머, 이분 시인이신가요?
2: 저희 어머. 청취자분들이 네. 이런 어머, 분들이 계세요.
0: 대단하십니다.
1: 너무 네. 주옥 같은 표현을.
2: 그렇죠?
1: 네.
2: 4791님은 영진씨가 한번 가볼까요?
3: 나이 차이를 알고 이제 제가 네. 선생님 언니 연주하는 걸 보고 네. 이제 소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연결이 돼가지고 예. 얘기를 해봤는데 몇 번 본 사람처럼 너무 말이 잘 통했고 지금도 사실 제가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만 네. 다른 데 가서는 그냥 해금 언니 주리 언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2: 워낙 감각이 네. 젊어요.
3: 맞아요.
1: 네. 맞아요. 선생님 저 싫어 그냥.
0: 어떤 그럼 어떤 코칭이 제일 좋으세요?
1: 언니가 좋은데 네. 제가 어디선가 한번 야 그건 네 생각이지 상대는 그게 불편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는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되게 조심하는데 그냥 선배님 정도?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0: 형 칭이 제일 좋으세요?
1: 언니가 좋은데 네. 제가 어디선가 한번 야 그건 네 생각이지 상대는 그게 불편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는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되게 조심하는데 그냥 선배님 정도?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0: 형? 아 형? 그거는 옛날 스타일인데?
1: 아니 아니요 그런 형이 아니라 진짜 저를 남동생들이 네. 동성처럼 느끼나 봐요.
0: 그래요?
1: 봉용 씨도 한번 있잖아요.
2: 저도 그런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아까 상원 씨가 소개 줄이는 얘기 할 때 진짜 안 어울린다.
0: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 어울릴 수가 없는 톤이었었어요.
1: 아이고.
2: 아직 우리가 즐길 라이브가 네. 많습니다. 그죠?
1: 네, 맞습니다.
2: 너무 행복합니다.
0: 네네. 두 번째부터 가볼게요.
1: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새 음반에. 음악을 들려드릴 겁니다.
2: 네.
1: 이제 이 새 음반은 제가 사실은 약간의 공백기라고 해야 할까요?
2: 네.
1: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2: 네.
1: 그래서 뭐 조금 모두가 다 겪는 일인데 저도 조금 세게 온 것 같은데.
2: 그래요?
1: 뭐 이제 슬럼프죠.
2: 네.
1: 슬럼프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2: 예.
1: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제 해외에 거.

0: 갔더니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보호 지역이었어요.
1: 아하.
0: 근데 이게 보호인가 싶은, 이건 정말 저만의 느낌인데
1: 예.
0: 너무도 척박하고 뭐 모래, 흙모래, 모래도 그 황토빛이 아니고 붉다 그래야 되나요?
1: 그러니까 보호가 아니라 방치
0: 아,
1: 수준인
0: 저는 그렇게
1: 느낌이었어요?
0: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땅의 보호 지역이라는 곳에 한번 이제 지나가고 여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하필이면 때마침
1: 네.
0: 그 드라마 파친코를 할
1: 아,
0: 무렵이었거든요.
1: 네네.
0: 갑자기 이제 이 뭔가 이 가슴에 뭉클함이 이제
1: 아하.
0: 오버랩이 되면서
1: 네네.
0: 이제 와서 이제 영진 씨를 처음 만나가지고 이 썰을 막 이제
1: 풀었어요.
0: 풀어놨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곡인데 이제 탄생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 약간 그때 잠깐 벅찼던 마음, 우리의 조상들도 그 언젠가 오래전에 이 하와이와 만주에서 이런 내몰려진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아, 자연스럽게 고려인들이 떠올랐던 거군요.
2: 그래서
0: 네.
2: 탄생한 이제 두 번째 곡이 그런 곡입니까?
0: 이제 세음반에서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이자 오늘 두 번째 라이브인 곡인 노마드입니다.
2: 직접 작곡하셨어요, 그러면?
0: 그런 내몰려진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아, 자연스럽게 고려인들이 떠올랐던 거군요.
2: 그래서 탄생한 이제 두 번째 곡이 그런 곡입니까?
0: 이제 세음반에서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이자 오늘 두 번째 라이브인 곡인 노마드입니다.
2: 직접 작곡하셨어요, 그러면?
0: 오영진이 탄생시켜주셨습니다.
1: 아, 영진 씨. 영감을 줬고 그걸 영감을 음악화로 서로 이제 만들었어요, 영진 씨가. 좋습니다. 요 곡도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노마드. 해금의 김주리, 오영진의 피아노 연주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

0: 멋있다.
1: 아, 심장이 막 막 떨리고 그래요? 막 이러네요.
2: 아, 연주할 때 날아다니면서 꼭...
3: 전혀 그런 인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1: 아, 얘만 오면 이런가? 마이크만
3: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2: 아, 노마드. 저는 약간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네. 우리가 산조 할 때 일단 장단 쫙 깔아놓고 탄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게 21세기 산조처럼 들렸어요. 저는 뭔가 깔아놓고 그 위에서 막 줄 위에서 낭창낭창 노는 것 같은 느낌, 악기들이.
1: 오늘 이거 굉장한 칭찬 같이 느껴졌어요.
2: 네. 저는 되게 그런 느낌 받았어요.
3: 음악에 진짜 장단세가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영진 씨 한국 음악을 원래 좀 잘 아세요? 그 이거 자진몰인데 3분박 2분박을 막 왔다 갔다 넘나드시더라고요.
4: 아, 이게 그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네. 이제 어깨너머로 봤다고 하죠. 본 걸로 이제 좀 흉내를 몇 개 내줬는데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3: 원래 그러면 전공이 원래는
4: 아, 실용음악
3: 피아노
4: 네 실용음악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3: 피아노 전공이세요?
4: 네. 이야.
1: 장단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3: 그러게요.
1: 잘 그러니까 알고
2: 맛을 내시더라고. 네. 자진몰 맛을
3: 따다단 따다단 뭐 이런 거.
2: 아 그리고 핵은 막 그 위에 날아다니는데 어 굉장히 황홀하네요. 황홀해.
3: 이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2: 가슴이 심장이 막
3: 저희가 할까요 아니면
1: 아닙니다.
2: 4852님 네.
1: 크 설명을 듣고 연주를 들으니까 피아노와 해금 소리가 마치 유목민이 말 달리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작곡가님의 의도인가요?
2: 설명을 해주시죠.
4: 근데 제가 우리 언니 연주하는 걸 보고 네. 리듬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자비 없이 곡을 쓰긴 했었어요.
1: 아 진짜 자비 없어.
2: 소화할 거라고 믿고.
4: 네. 네. 그래서 이제 덜어낼 건 덜어내세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유,
2: 살려내죠.
4: 네.
1: 감사합니다.
4: 네.
1: 합니다.
4: 저의 의도를. 네.
1: 그 4852님께 유산균 선물.
5: 좋아요.
1: 드리겠습니다. 네. 네.
3: 박소연 검은고님도 있습니다.
1: 어머. 나 아는 언니다.
3: 아 그래요?
2: 읽어, 정성껏 읽어주세요.
1: 네, 김주리 연주자님 연주를 들으면 항상 해금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2: 오, 맞아.
1: 주리님만의 비결은? 아 비결. 일단 좀 뭐라 그럴까 다이나믹을 되게 크 설명을 듣고 연주를 들으니까 피아노와 해금 소리가 마치 유목민이 말 달리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작곡가님의 의도인가요?
2: 설명을 해주시죠.
4: 근데 제가 우리 언니 연주하는 걸 보고 네. 리듬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자비 없이 곡을 쓰긴 했었어요.
1: 아 진짜 자비 없어요.
2: 소화할 거라고 믿고.
4: 네. 네. 그래서 이제 덜어낼 건 덜어내세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유,
2: 살려내죠.
4: 네.
1: 감사합니다.
4: 저의 의도를. 네.
1: 그 4852님께 유산균 선물.
5: 좋아요.
1: 네. 네.
3: 박소연 검은고님도 있습니다.
1: 어머. 나 아는 언니다.
3: 아 그래요?
2: 정성껏 읽어주세요.
1: 네, 김주리 연주자님 연주를 들으면 항상 해금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
1: 주리님만의 비결은? 아 비결. 일단 좀 뭐라 그럴까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2: 생각할까 우리가 다이나믹 하면은 굉장히 좀 센 걸 생각을 하고 뭐 서정적인 아르페지오 하면 네네. 서정적인 거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했는데
1: 네네. 아 저는 약간
2: 그 중간 어딘가에서 길을 네. 찾아가시는 거군요.
1: 그리고 저도 잘 실행은 잘 못하지만 네. 비웠을 때 그 정적에서 느껴지는
2: 맞아.
1: 근데 사실은 연주를 하다 보면 자꾸 채우고 싶은 욕심이 들긴 해서
2: 사실 우리의 본능이거든.
1: 네. 네. 네. 약간

0: 나서고 싶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늘 하면서 조금 비우자. 비우자. 좀 조용히 있자. 약간 그런 것들을 즐겨 생각하는 편.
2: 어쩐지 다이나믹한데 부드러워. 해금 소리가. 아, 그런 취향점을 가지고 계세요.
3: 이게 해금이 진짜 이게 이 섬세해가지고 네. 이 조금만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쥐면 음정이 틀리잖아요. 나가죠.
0: 예, 많이 나갔죠 앞에도.
3: 칼 음정인 거죠. 칼 음정.
0: 아니요.
2: 말 안 했으면 몰랐어.
0: 그러니까 이놈의 입이 문제야.
2: 뭐라고 얘기해. 나서지 말라니까.
0: 아, 그러니까.
3: 비워야죠. 아직도
0: 자꾸 채우네 말을. 아,
3: 지금도 덜 비웠네요.
0: 가만히 있겠습니다.
2: 아니요. 다음 곡 소개를 해주셔야
0: 네.
2: 됩니다.
0: 네네. 네. 다음 곡은 비러스윗이라는 곡입니다.
2: 비러스윗.
0: 아, 이거는 정말 네. 제가 큰 용기를 낸 곡이고요.
2: 아, 그래요?
0: 이게 그 하드 안에 끄적끄적 됐던 아주 그냥 그런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곡들이 이제 몇 곡 정도 있는데 예.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용기를 막 주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잠깐의 공백기 네. 이후에 사실 돌아와가지고 조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현타라는 단어를
2: 써주세요.
0: 현타가 네. 확 와서 네. 막 이 불안한 마음과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2: 뭔지 알
0: 이제 일이
2: 같아요.
0: 끊겼어. 난 프리랜서니까.
2: 네. 1년 반을 갔다 왔으니 네. 끊길만 하지.
0: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다가 뭐라도 해야겠어가지고 조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현타라는 단어를
2: 쓰세요.
0: 현타가 네. 확 와서 네. 막 이 불안한 마음과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2: 뭔지 알
0: 이제
2: 것
0: 일이
2: 같아요.
0: 끊겼어. 난 프리랜서니까.
2: 네. 1년 반을 갔다 왔으니 네. 끊길만 하지.
0: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다가 뭐라도 해야겠다. 네. 그게 이제 억지 공부가 됐죠. 네. 막 공부를 막 했어요. 막 그 사실 기계를 잘 요새 젊은 연주자들은 너무나도 다 잘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긴 알아도 막 안 하고 싶고 안 친하고 싶고 막 이랬던 이 미디 공부를 다시 재개하고 그리고 그거로는 내가 어디서 나 살아 있음을 알릴 수가 없으니까 네. 아 내가 전통 음악이라도 독주회를 좀 이제
2: 해야 되나.
0: 올려야 되겠다 무대에 네. 올려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네. 아 내가 이제 이 날고기는 연주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산조를 하기는 조금 이제 약간 민망하고. 그러다가 서도풍류를 듣게 됐어요.
3: 네. 서도풍류.
0: 와, 이 뭐랄까 이 힘에 이 파워풀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네. 내가 이걸 좀 해보고 싶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서도풍류를 좀 공부를 했죠. 근데 정말 그 매력은 엄청났지만 네. 호락

0: 큰 음을 만약에 이제 농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이 음폭 때문에 아. 아래 음에서 레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한 음씩 아래에서 농연을 굉장히 격하게 해야 되는 거죠.
1: 관절들이 괴로워할 수밖에
0: 아,
1: 없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고 무대에 올, 좀 수줍지만 네.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귀했고 어, 이걸 그냥 날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만들게 된 곡입니다. 아, 네, 근데 그렇지. 이제 이 어느 날 어떤 분이 너의 해금 소리는 되게 달콤 쌉쌀하고 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2: 오미자,
0: 게
2: 오미자네 오미자, 예 네, 오미자. 오,
0: 아, 네. 너무너무 진짜 잘 받아주신다.
2: 아 진짜 오미자예요 오미자. 오미자로 바꿉시다.
0: 어, 네, 좋네요.
2: 아, 오미자. 이렇게. 아, 제목을 제가 오미자로 바꿔.
0: 곡을 네. 만들기 전에 이 우리 상화 DJ님 먼저 만나서
2: 연락처 저희 공유하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그 기억에 네. 아, 빌어스윗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도풍류, 서도민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그 남봉가에 나오는 아. 그 물속에 잠긴 달은 잡힐 듯 말 듯 하고요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확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심리 상태였나 봐요. 아하. 네,

0: 중간중간 취임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참느라 힘들었네.
1: 해주시지.
0: 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2: 오늘의 끝곡 닷 달아 닷 이었고요. 아. 새 음반으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 김주리 밴드 김주리 오영진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졌습니다 정말.
2: 우리 방송이 딱 1분 남았거든요 딱.
1: 네.
2: 그래도 끝인사 짧게라도 해주시고 우리
0: 주리 씨가
2: 대표시로 같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 음반 냈으니까 또 열심히 무대에서든 라디오에서든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영지 씨도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 예. 많이 들어주세요.
2: 그래요.
3: 네, 네, 네,
2: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란히 걸었던 길곳,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않아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의 속도와 리듬 그리고 깊이를 조금만 조절해도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숨을 천천히 쉬면 안정을 찾게 되는 경험은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고요. 숨을 깊게 내쉬는 것뿐만 아니라 길게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올바르게 숨을 쉬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후에 숨표가 되어드리는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잠시 내 호흡에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시조 청살리 보내드릴 텐데요. 김월하의 노래입니다.
1: 청사

0: 보셨을 것 같고요. 숨을 깊게 내쉬는 것뿐만 아니라 길게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 올바르게 숨을 쉬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후에 숨표가 되어드리는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잠시 내 호흡에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시조 청살리 보내드릴 텐데요. 김월하의 노래입니다.
1: 청사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녹음 방초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 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잡학 사전. 오늘은 지난 월요일 노래 멋 코너에서 이야기를 했던 표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목은 한마디로 개인의 특징적인 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꾼이 긴 세월 학습한 소리와 수년간의 연말을 통해 얻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목이 표목입니다. 명창들만의 독보적인 음색, 시그니처 가창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코너에서 이야기를 했던 표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목은 한마디로 이렇게 굴려내는 소리고요. 이거 제가 불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네요. 예. 폭각질목에서 폭각질은 딸꾹질을 뜻하며 대표하는 특징적인 목이 표목입니다. 명창들만의 독보적인 음색, 시그니처 가창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표목에서 목이란 무엇일까? 목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목이 좋다 또는 목이 나쁘다라고 할 때는 소리군의 타고난 성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는 목이 소리를 뜻해서 득음의 경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목은 발성, 기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방울목, 폭각질목, 감는 목, 던지는 목 등 다양한 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방울 명창이 즐겨 쓰던 방울목은 이 동그랗게 굴려내는 소리고요. 이거 제가 불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네요. 예. 폭각질목에서 폭각질은 딸꾹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딸꾹질 할 때 나오는 소리처럼 한 음절을 짧고 높게 끊어내는 소리를 뜻합니다.
1: 명이 진실로 허언이라. 융동대고 동남풍이 어찌 있을 수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봐도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 어찌 헌을 오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이 말이 지든 말은 머리머리 뭐다 일시의 동남 풍인 주요 대경탄시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귀신도 난책이란 많이 오래 두었다는 통호 화운이라.

가래 먹을 뱅구름 비우라. 왕정봉 양양수 장창대금을 비껴들고 피신삭마하약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홍명간대 없고 기다본 군사들만 단하게가 서있거라. 여봐라 군사야, 홍명이 어디로 가노? 저 군사 여짜오대 선생이 제진이고 바람을 얻은 후 머리 풀고 밟은 채 구름으로 가더니라. 옳다 이것이 공명이다. 남병선 빨리 내려오간 목을 당도니 은근 장다 물결이 와르르르르 출렁출렁 수졸이 서있거나. 여봐라 수졸아, 공명이 어디로 가노? 온나라 수졸이 한나라

제일 리타름 야릉은 낚싯배기 오상년 올려 음산공을 가는 데니 만다르심을 허였더니 만다르심을 허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 비발을 놓고 내려오니 강하는 맥이 이런 대장이 나고만 눈은 소상한 물결에 갔고 이누리 고무팔에 소름석적 나려더니 둘이 손길을 구겨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허이하이 거시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사리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강변을 내려가 여봐라 사공하기 띠배를 더디져 공명 단대 못 잡으면 대중한대

배고픈 몸으로 우리도 독촉내하오. 공랭이 하.

왔으니 후일보장 해보아라. 우리 선생도 본계로 너그나라에 들어가요. 성공하고 오실한데 무슨 일로 해야 한다. 너희들을 죽어 마땅한 양구가 지는 생각을 죽이든 난이 허려요. 너희 수단이라네 뭐. 전이라 못 들었나. 장판조 큰 싸움어 땡덕 80만명 발해공산 저업비던 일전의 다음이었고 조그만한 일은 편조 내어이 그저 우리 다같이 내 수고 벼락을

윤지인처 일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중 조자룡 활쏘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아구성, 덜미목, 기지개목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또 요거 그거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재미죠. 예, 음식 먹으면서 아 이건 무슨 맛일까? 이거 이런 맛인데 저런 맛인데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떤 음미의 재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리도 역시 음미하는 것에서 예, 그 가치가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성주풀이 준비했는데요. 박록주, 박초선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맛인데 저런 맛인데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떤 음미의 재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리도 역시 음미하는 것에서 예, 그 가치가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성주풀이 준비했는데요. 박록주, 박초선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김광숙, 이춘목의 소리로 서도입창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은 경기민요 태평가 준비했습니다. 강효주의 소리로 보내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0: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칭칭이하소 칭칭 소리 잘하는 사람 이아리 썰밥에 고기 반찬 뒷구석에 앉았는 손님 칭칭 소리 안 할 배야 오던 길로 썩 물러서서 칭칭 소리 잘하는 사람 오돌 뚫뚫 뭉치가며 젊으나 늙으나 내 친구야 노는 데는 여부가 있나 없는 신명 내어가며 한목일신 칭칭이 하소 칭칭 소리 잘하는 사람 이아리 썰밥에 고기 반찬 뒷구석에 앉았는 손님

쌀쌀쌀쌀 어깨 쪽지가 우줄우줄 모가지는 끄떡대떡 없는 신명 내어가며 칭칭 소리 정자란다 대밭에는 마디도 총총 솔밭에는 갱이도 총총 갱비내는 재갈도 많고 술 잘 먹는 이태백이 술만 먹고 죽었느냐 뱃을 하는 김수루왕은 행상소원이 뱃을이고 우리 같은 농 발꿈치가 달싹달싹 어깨 쪽지가 우줄우줄 모가지는 끄떡대떡 없는 신명 내어가며 칭칭 소리 정자란다 대밭에는 마디도 총총 솔밭에는 갱이도 총총 갱비내는 재갈도 많고 술 잘 먹는 이태백이 술만 먹고 죽었느냐 뱃을 하는 김수루왕은

경상도 산청의 칙이나 칭칭 들었습니다. 이병기 외에 여러분의 소리였는데요. 아마 같은 마을 주민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겠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민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시나위 푸살 보내드릴 텐데요. 푸살은 살을 푼다라는 말의 은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푸살은 새성주굿, 경기도 지역에서 새성주굿을 할 때 부르던 무가와 장단을 뜻하는 건데요. 새성주굿은 이사를 하거나 집을 증축하거나 할 때 됐던 무속의식이라고 합니다. 경기 시나위 푸살, 오늘은 박범훈의 필이 외 여러분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범훈의 피리외 여러분의 연주로 경기 시나위 푸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갑득의 검은고 연주로 검은고 산조 한갑득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5곡 타령 준비했는데요. 조곡내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조공래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5곡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영임의 소리로 양산도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빠르고 익숙한 음악들 사이에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우리 소리의 무대가 찾아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정가의 밤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전통성악 정가를 중심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그리고 궁중무용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정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긴 호흡과 절제된 소리 안에서 깊은 여운을 전하는 전통음악이죠. 한음 천천히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빠르고 익숙한 음악들 사이에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우리 소리의 무대가 찾아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정가의 밤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전통성악 정가를 중심으로 가곡과 가사, 시조, 그리고 궁중무용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정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긴 호흡과 절제된 소리 안에서 깊은 여운을 전하는 전통음악이죠. 우리 국악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대학생협연회의 밤, 젊은 예인의 밤이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악무대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찾아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31회 대학생협연회의 밤, 젊은 예인의 밤이 6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신진 연주자들을 발굴해 국악원 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통해 차세대 국악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9명이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확장된 해석이 돋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지는데요. 공연에선 거문고 협주곡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비롯해 해금 협주곡 추상과 벌시스, 가야금 협주곡 달꽃,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삼중 협주곡 무산양과 타악 협주곡 하트 오브 스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세대 국악 스타들의 가능성과 개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예인의 밤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미래의 국악 스타들이 펼치는 뜨거운 무대 직접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통 농악의 장단이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만나 조금은 새로운 감각의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고창 농악보존회의 창작 공연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그리고 6월 7일 일요일 저녁 7시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고창지역 농악의 전통을 바탕으로 굿과 풍물, 그리고 시네마 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작품인데요. 당산굿과 판굿, 풍장굿 같은 전통 마을굿의 흐름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내면서 전통 연희가 가진 생동감과 현장성을 색다르게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똑같이 생긴 롤빗과 드라이기가 있어도 집에서는 왜 그 스타일이 안 나올까요? 물론 숙련된 헤어 디자이너의 손기술이 관건이었겠지만요. 스타일링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머리카락에 열을 가해 스타일을 만드는 원리는 열을 주고 나서 어떻게 식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어떤 형태로 굳을 것인지는 열이 식는 동안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사랑도 그렇고 모든 열정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얼만큼 뜨거웠는지보다 오히려 식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정성을 들였는지가 그 열정의 형태로 남겨지는 거겠죠. 열을 낼 줄만 알고 잘 식히는 법을 몰라 머리 스타일을 망치듯 초라한 모습으로 식게 된 건 아니었는지 지난날의 열정들을 돌아보게 되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뜨거운 온도가 영원히 지속될 순 없고 어떤 열정이든 언젠가는 식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뜨거웠던 온도가 퓨전 국악 이여랑의 연주한 노래로 흥보의 락 들으면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열정의 기억을 어떤 형태로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의 열정이 피어낸 이야기는 문자 냉빙고에 잘 식혀주시면 다음 주에도 싱싱하게 꺼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영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찬란한 밤.

고영렬의 노래로 찬란한 밤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송창식의 원곡 고래사냥을 오늘은 장서윤과 강태관의 노래로 함께 고영렬의 노래로 찬란한 밤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송창식의 원곡 고래사냥을 오늘은 장서윤과 강태관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우리가 보통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 말고 정원이나 화분에 관상용으로 직접 가꾸는 식물을 화초라고 부르죠. 각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맞춰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물을 주고 적당량의 햇볕도 쬐어주고 알맞은 온도에서 바람도 잘 쐬어줘야만 하니 이 화초를 가꾸는 일은 세심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은 정성 들여 가꾸는 화초를 반려식물이라 부르기도 하죠. 판소리 심청가에선 반려식물처럼 화초에만 마음을 쏟다가 그 덕에 반려자도 찾게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판소리 사설

0: 세심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은 정성 들여 가꾸는 화초를 반려식물이라 부르기도 하죠. 사람들이 인당수에서 건져 올린 커다란 꽃봉우리였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에선 그 인물을 천자라고 칭합니다. 하늘의 아들, 즉 하늘의 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주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이르는 말이 바로 천자니 한마디로 왕 또는 황제로 칭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인데요. 심청가에서 이 천자가 화초의 마음을 쏟게 된 건 황후를 잃은 사별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황후를 잃은 황제는 새 황후를 드리는 일은 미뤄둔 채 화초를 가꾸는 일에만 전념하며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천자에게 아름답고 기이한 화초 하나가 바쳐지는데요. 그건 바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뱃사람들이 인당수에서 건져 올린 커다란 꽃봉우리였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의 몸을 싣고 물 위로 떠오른 바로 그 꽃봉우리죠. 이 기이한 꽃 속에서 나온 심청이 결국 천자의 새 황후가 된다는 것까지 익히 알려진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 심청이 천자를 만나 황후가 되기 직전 천자가 갖가지 화초들을 구경하는 모습을 그린 대목이 화초타령이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오늘은 이 대목을 오정숙의 소리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고국에 돌아와 수다이 남은 재물 다 갖기 짓대를 나눌 적어. 토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제집 후원 정한 곳에 단을 묻고 두었더니 오색 채운이 항상 꽃봉이 어렵겠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이모년 3월 고월걸 용산은 소축 세르코 강꽃 공자왕손 방수하고 부귀허를 쏜 모란와 이화만지 붉게 무은 장신궁중 백꽃이 칠십 제자 강론하니 향단춘풍 살워꺼 천태산 트루간지 양미어리게 차야이며 촉구하늘 못 이기요 최혈을 허던 두견왕 원정부지의 변론지 옥창공연의 앵도화 요한도화 개관화 이화 개화 서경화 홍국 백국 시월 황국 교한난화 동백해당화 장미화 와 설토와 수선화 능소와 백일홍 동매 준매 영산홍 잔산홍 해철이 쭉진날와 난초 진초 파초 유원자 성류 피파 향매 흑은 행자도 오미자 친자 감자 대초 머루다 우리 얼음덩줄 윈갓 화초 가진 과목청 저기 시원한 돈디 향풍에 건듯 불면 불라무새 짐승돌이 지지 노래 건다.
0: 심청가 중 화초타령 오정숙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화초도 많고 많다라는 사설로 시작돼서 온갖 화초들의 이름이
1: 난화 동백 해당화 장미화 목련화 설토화 수선화 능소화 백일홍 동매 준매
0: 하면 슬픈 개면조로 이뤄진 대목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요. 이렇게 평조로 화사하게 펼쳐지는 소리 대목이
1: 피파 향매 흑은 행자도 엄자 친자 감자 대초 머루다 의리 얼음 덩촌 윈가 화초 가진 과목 천기의 신수목은 돈디 향풍의 건듯 불면 불라 무새 짐생도 우리의 지지 노래 헌다.
0: 심청가 중 화초타령 오정숙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화초도 많고 많다라는 사설로 시작돼서 온갖 화초들의 이름이 나와서 아마 화초가 꾸는 걸 좋아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대목을 더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심청가 하면 슬픈 개면조로 이뤄진 대목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요. 이렇게 평조로 화사하게 표현을 중심으로 국악, 재즈, 블루스, 펑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온 아티스트들이 뭉쳤는데요. 오늘은 서진실의 목소리로 화초타령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홍지윤의 화초타령부터 두 곡 이어드립니다.

만 풀고 있다고 목숨꽃 골골 용사는 서초중 신국화꽃 삼천 제자를 강문을 흐르니 행난 춘풍 은행꽃 이만반지 붉게 뿌러니 장신 본전 백꽃이요

아더님, 그 꽃이름은 강선하라 지으시고 조속으로 화초를 구경할제 이라는 천장 신신유 황무로여 화기상을 건인한 뒤 뜻밖의 강선하 풀어지는 손녀들이 서있거나 천장 우여여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유해하고 여짜오제 밤에 용궁신유로서 진보절을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하를 범하여 싸우니 황공불이하오이다. 1월 불견 간곳 없고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촉촉하게 비가 내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온이 잠깐 떨어졌다가 어제부터 다시 더워지고 있죠. 이럴 땐 좀 시원한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리가 또 우리 음악에 있어요. 대금독주로 전통음악 한 곡 들으면 좀 시원해질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청성곡 띄워드릴 텐데요. 김정승의 대금연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를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했습니다. 국악 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안예은의 상사화. 2630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청해 주신 곡이었죠. 이 곡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여러분께서 또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능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주는 목요일에도 제가 공연 일정이 있어서 녹음 방송을 했었는데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만나 함께하면서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김인설님께서요. 부부도 함께 듣는 맛있는 라디오 해주셨고요. 4311님께서요. 우리 부부 시부모님 모시고 31년 서로 표현 못하고 살았어도 눈빛으로 사랑하고 살았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멋지십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저는 종일 집안일 반찬하고 지금까지 주방에서 일하느라 바쁘네요. 남들은 부부의 날이라고 외식하고 선물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거 다 패스 생각도 안 하고 산 지가 옛날이네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주고 방패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언제나 옆에 있어 행복한 사이 부부의 날. 작은 선물 준비하고 나와 같이 해서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선물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데 저희 집은 그런 거 다 패스 생각도 안 하고 산 지가 옛날이네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주고 방패만 큰 선물 아니고 작은 선물이라도 정말 감동일 것 같습니다. 1430님께서요. 오늘은 저의 양력 생일인데요. 남편은 음력 생일로 챙겨주려는지 오늘은 직장 동료들과 식사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 제 남편은 너무 눈치와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돼지 등갈비 비지찌개를 혼자서 해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하면서 사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마음이 좀 안쓰러우실 것 같긴 하네요. 드들강님께서요.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그리고 티격태격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언제나 옆에 있어 행복한 사이 부부의 날. 작은 선물 준비하고 나와 같이 해서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모든 부부님들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해주셨네요. 어우, 우리 드들강님 너무 멋지시네요. 큰 선물 아니고 작은 선물이라도 정말 감동일 것 같습니다. 1430님께서요. 오늘은 저의 양

너무 눈치와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돼지 등갈비 비지찌개를 혼자서 해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로는 괜찮은 식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어디에서 무엇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 버튼 눌러서 하시고픈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0218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청해 주신 곡 띄워드릴게요. 소울소스와 김유리의 연주와 노래로 동해바다.

소울소스와 김유리의 연주와 노래로 동해바다 0218님의 신청곡으로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지난 금요일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흔적들 좀 꺼내볼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해서 가곡 한바탕 중에서도 가장 느린 노래 이수대협을 들려드렸더니요. 1319님께서 아따 성질 급한 놈은 숨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보역들 좀 꺼내볼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해서 가곡 한바탕 중에서도 가장 느린 노래 이수대협을 들려드렸더니요. 1319님께서 아따 성질 급한 놈은 숨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일찍 일 마치고 왔어요. 저녁으로 돼지기기 큼지기 썰어놓고 된장 짜글이 끓여서 쌈 싸먹고 비벼먹고 하며 듣네요. 역시 먹는 게 남는 거 돼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저녁 메뉴면 남고도 남지요. 자, 1790님께서는요. 모내기가 한창인 안강평야입니다. 모를 내기 위해 서로 썰해질하던 아버지를 도와 문원에서 논을 장만했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지만 지금은 그저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 정감은 크지 않습니다. 새벽별 보며 일 나갔다 저녁별 보며 집에 들어왔던 유년의 모내기가 왜 그리 힘든 일이었는지 지금 그렇게 하라면 냅다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많은 추억이 있어 해마다 모내기하는 풍경을 담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어릴 때는 이게 좀 거대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또 지나고 나면 다 추억.

0: 하면서 인사 주셨네요. 자, 그럼요. 오늘 문자냉빙고 마무리하면서 함께 들을 곡도요.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 그리고 오단해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광대가.
1: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직차 득음이요 그직차 너름세라. 얘들아 차라!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와 오다네가 함께한 광대가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함께

시간이에요. 오늘은 0750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청해 주신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박예리의 노래로 쑥대머리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0: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1: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늙을 노, 원숭이 원, 걸 쾌, 도장인을 쓰는 노원 쾌인. 영화 일대종사에서 궁씨 가문 무술의 정점이자 최고의 경지로 꼽히는 초식의 이름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필살기 같지만 그 끝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돌이킬 수는 없어도 돌아볼 수는 있다는 말이 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물이 쏟아지기 전에 끝까지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림시 정경숙 작곡 사랑아, 수원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노유섭 씨 한성훈 작곡 그대 이름은 내 사랑이라 하지요. 코리아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시 돌아가는 꽃에서 뽑았습니다. 그대로 인하여 온 것들은 그대로 인하여 돌아가리.

도종환 씨, 임태규 작곡, 돌아가는 꽃,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석호 씨, 조두남 작곡, 뱃노래, 바리톤 최연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효근 씨, 김효근 작곡, 첫사랑, 소프라노 이경희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최윤수가 부른 밴노래, 소프라노 이경희가 부른 첫사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올해 끝자락, 내일은 또 주말인데요. 이 시간 누구의 친절과 배려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평롱 남운전입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0: 응원법까지 숙지해야 하는 조선의 아이돌. 흥겨운 노랫자락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건 기본. 절절한 목소리로 좌중을 울리는 소리꾼. 그의 공연엔 이유가 있습니다.
1: 누구시든 이 여인네 좀 봐주시오.
0: 바로 사라진 아내를 찾는 것.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소리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광대 소리꾼. 2년 전 선보였던 영화 소리꾼을 재단장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인데요.
2: 훨씬 더 밀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0: 청아, 나 아버지 재능된 거 하나 해줄까?
1: 뭔데요?
0: 옛날에 청이라고 하는 예쁜 아이가 있었어. 우리 청이처럼 예쁜 청이. 근데 아버지는 어릴 적 사고로 그만 눈을 멀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단다. 청아, 이렇게. 응?
2: 재미난 이야기로 잠시 지루함만 달래주면 될 짧은 여정인 줄 알았건만 묘연한 아내의 행방에 여정은 점점 길어지고 학교는 자신이 만든 소리로 사람들을 모아 그 속에서 아내를 찾기로 하죠.
3: 이 사람을 좀 봐주시오.
2: 그렇게 유랑을 이어간 지 꼬박 1년.
4: 뭔 소리요? 어?
5: 어디 영 아이 보이는 게 숨이 끊겨나 봐.
6: 아직 살아 있어요. 응? 소리가 들려요.
2: 응? 성희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스님. 이 뜻밖의 인연은 동행이 되는데요.
7: 근데 그 짝들은 어째 계속 따라오요?
8: 그야 부처님께서도 생명의 은인에게 반드시 보답하라고 하였소. 내 아직 저 아이에게 못 갚은 마음의 짐이 있어.
7: 그 짝은 또 왜 따라오는디? 어?

0: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재회도 잠시.
1: 아유, 나 그거 빨리 봐야 되는데.
2: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3: 따라 이 재주를 가엾으려 기회를 주고자 한다.
0: 학교의 목숨을 희롱하듯 꺼내든 대감의 제안.
3: 네가 만약 모든 사람들을 울린다면 네 목숨을 살려주마.
4: 아니 아무리 학교라도 이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울려.
5: 알겠어. 대신 저 사람들도 살려주시오.
0: 신을 담은 마지막 한 자락.
5: 우리는 하루도 살기 힘든 자들을 위하여 그저 노래를 불렀을 뿐이니.
0: 세상에 울려 퍼진 민초들을 위한 뜨거운 위로. 그의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5: 내 딸 좀 보자.
2: 안녕하십니까. 지난데 어떻게 영화 한 편 다 보신 것 같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또 귀중한 두 분을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모실 건데요. 같이 그 이봉근 씨와 함께 좀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제 귀한 인연을 좀 맺어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없이 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앞서 공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저는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사실 제가 영화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국악을 하게 된 계기도 1993년에 있었던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심청가라는 판소리를 알게 되면서 제가 그전까지는 국악에 대해서 전무했는데 심청가를 접하면서 지금 온몸에 전기를 맞은 듯한 그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래서 있어서 오늘 그 영화를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영화 한 편 다 보신 것 같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당대에 만들어졌던 판소리라는 장르 지금은 이제 클래식으로 분류되고 또 많은 뭐 국립국악원에서 나라에서 또 보호하는 그런 문화재가 되었지만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의 특성은 우리 서민들, 백성들, 이 민중들의 그런 마음과 소리들을 잘 모아서 만들어진 그리고 또 여러 소리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장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녹여봤는데요. 심청가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그 배경이 되는 마치 춘향가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래서 심청가와 춘향가를 영화 속에 녹여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영화 클립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지난번 공연회 때도 보셨던 갈까보다를 그때는 이봉근 소리꾼이 직접 소리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때 영화 속에 나왔던 클립과 함께 그 영상 클립 마지막에 이제 길 위에서 만난 여러 인연들의 시작점이 되는 인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5: 갈까보다 갈까보다 내님 따라 갈까보다

0: 여보시오들, 이 여인 내 좀 봐주시오. 예?
1: 아이고, 잘생긴 새님, 저희 같은 광대피들 비나피하게 한 푼만 줍시오.
2: 하여간 가진 것들이 다 박하와요.
3: 이거 좀 드시오.
1: 저희요?
3: 네.
1: 아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네.
2: 고맙소.
1: 감사해요.
2: 참으로 고맙소.
4: 자, 이 사람을 좀 봐주시오. 예? 소리 잘 들었소.
1: 아이고, 고맙소.
4: 보아하니까 딱한 처지 같은데, 내 뭐 도와줄 것이라도 있어.
5: 도련님이 더 딱합니다요.
4: 그러면 이 여인을 좀 봐주시오.
1: 이 특색이 없는 얼굴이구만. 이래서야 어디 사람을 찾겠나.
4: 뭐요?
1: 아니, 내 말은 내 얼굴에 특징이 없다는 말일세. 눈 밑에 점, 뭐 그런 거 없나?
4: 그짱 눈가에 펄은 점 하나 맹그러드릴까? 갈 길 가시오.
1: 이놈들 참 못되게 생겼구나.
4: 이 자들 아시오.
5: 골골마다 방이 붙어있는 놈들인데 어찌 모를 수가 있겠소. 그나저나 멀쩡한 방을 떼운 겐가? 관에 살면 경을 칠 터인데.
1: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런 무례한 놈들이 설처되나.
5: 도련님 걱정이나 하시오. 산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도망칠 양반이.
1: 이놈이. 여보시오.
5: 왜 그러시오?
1: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난 당신 같은 거렁뱅이 본 기억이 없어. 뭐요? 내가 어딜 봐서 거렁뱅이요?
4: 뭐, 둘 다 거렁뱅이네.
6: 네. 그러니까 사실 조선 후기의 이제 영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영화 속에 이제 자매 조직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매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형제 자매 할 때 자매가 아니라 스스로를 판다라는 그 자매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그 조선 영정조 시대 때 아주 성행했던 인신매매 법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본인을 이제 자기가 어떤 관가에 있든 아니면 양반댁에 팔려간다라고 스스로 수계를 한다고 해서 자기를 판다고 해서 자매 조직이라는 그런 조선왕조 실록에도 실려 있는 굉장히 큰 당시 사회 문제였는데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그 당시 어려웠던 그런 백성들의 삶을 그 우리 전통 판소리라는 어떤

0: 김동완 씨 뵈러 오신 분들도 꽤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어쨌든 다 같이 또 굉장히 흥겨운 무대였죠. 그죠.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매번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 동완 씨랑 우리 아까 영화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보였는데 뒤에 이거 보셨어요?
1: 네. 아 이거 그죠? 수목하라 그러나요?
0: 그러니까요.
1: 동영화처럼.
0: 네,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셨죠. 네,
1: 나중에 파일로 꼭 주십시오. 네, 올려야 되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0: 몰랑양반이라는 역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보면은 몰랑양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배역 이름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배역처럼 네네. 느껴질 수 있는데 처음에 대본 받아보셨을 때 네. 어떠셨는지.
1: 네. 아, 근데 저는 뭐 조정래 감독님이 여러 가지 작품을 하셨지만 되게 뭐랄까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떻게 약간 그 현 시대를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도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저도 그 시대상에 관심이 많은 오지라퍼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존경하는 분이어서 되게 호감을 갖고 있는 감독님이셨는데 이런 멋진 시나리오가 돌고

0: 부자인 척 이런 거 너무 싫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주셔가지고 더 감사했습니다. 예.
1: 그 연기를 저도 이제 연출가로서 같이 참여를 보면서 현장에서도 뭐랄까요, 그 몰락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쭈글쭈글한 그런 연기가
0: 전문입니다. 제가 쭈글쭈글한 거. 예.
1: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연기가 이렇게 뭔가 주눅들어 있는데 그 또 이렇게 돌발적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몰락 양반이라고 하지만 뭐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굉장히 큰 반전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연기적으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또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동안 씨가 또 가수로서의 이미지도 워낙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기와 가수 생활을 병행하시는데 갑자기 대본에는 없는 질문인데 솔직히 둘 중에 하나를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0: 다 좋은데 저는 이제 그룹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솔로 가수에 대한 동경도 항상 있고 즐겁긴 한데 배우로서 뭔가를 했을 때 더 짜릿하고 보람을 느끼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전원일기에서 단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꽤 그 연기 영역이 길기 때문에 아직 맞아요. 지금은 좀 배우의 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독님 같은 분이 시켜주셔야 할 수 있지만
1: 네. 저는 뭐 허락만 하시면은 동안 씨랑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0: 더 이런 공연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한 씨가 당연히 우리 영화에 출연을 하셨으면서 또큰 연기도 하셨지만 또 귀한 또그 가수로서의 그런 거를 저희가 그 살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 클립을 한번더 보실 텐데요. 영화 클립을 보시면 이 영화가 로드무비예요. 로드무비란 말 아마 아시겠지만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다니는 그 과정에서 판소리 신청가가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로드무비거든요. 그래서 또 앞서 클립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의 곳곳에 수려한 풍광과 함께 북한에서 찍었던 저희가 최초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민요 연극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동한 씨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영화 클립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 이 낙방한 후에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셔본 게 얼마 많은지도 모르겠네.
2: 둘이 먹는 거 보니까 거론뱅이 맞구먼.
3: 근데 왜 고향으로 바로 안 가?
1: 이 한양 온 김에 전국 유랑이나 다니는 거지요. 언제 또 고향을 떠나보겠어.
2: 어르신 뵐 면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3: 나도 뜻이 있어 전국 유랑 중이야.
4: 깊게 따지면 이 잔소리야. 나도 돈에 뜻이 있어서리 팔도를 유랑 중이지.
2: 유랑은 무슨 그 다 역마살이지. 난 집에 가고 싶은데 상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웬 생고생이야.
5: 근데 그 짝들은 어째 계속 따라오요? 어? 지발 갈 길 가시오. 가.
3: 수행을 나선 자가 누굴 따라갑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갈 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5: 간달곰 지 가슴 치다가 웅담 빠지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런 게 이제. 아 금께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야지 어째 왜 따라오냐고.
3: 그야 부처님께서도 생명의 은인에게 반드시 보답.

0: 네, 감사합니다. 동환 씨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요를 천안상거리 하실 때
1: 네.
0: 이번에 영화 속에서 하실 때가 거의 민요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1: 민요는 처음이죠. 네.
0: 어떠셨어요?
1: 근데 제가 영화 준비하면서 영화에서 이제 추임새하고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인사동에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판소리를 가르치는 보라사부라는 분이 계세요.
0: 네, 잘 알고 네. 있습니다.
1: 유튜버에도 계신데 되게 멋쟁이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짧게 이렇게 좀 소리도 배우고 북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제가 소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소리를 즐긴 사람의 추임새가 나오게 하려고 그 좀 배웠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 석정풍요 같이 오시는 분들 여기 전부 다 추임새와 민요의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추임새 한번 그 어떻게
1: 아 그럼요 네.
0: 관객분들과 함께 한번 배틀 한번
1: 3개월짜리 추임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좋다.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이거 배웠습니다. 예.
0: 금방 어떻게 성음이 어떠신지 괜찮으신가요? 네. 또 그러면
1: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 판소리 소리마당에서는 이 관객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꾼들의
0: 맞아요.
1: 이 기량이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지금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지난번에도 했는데 제가 또 선창하면은 진짜 성음을 보여주시. 바랍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다 같이 얼씨구, 어이, 잘한다. 아, 네, 네, 정말 지금 보니까 성음이 보통 성음이 아닌 분들이 중간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럼 소리를 그럼 잠깐 하면,
0: 네네네,
1: 저 한번 해봐 주십시오.

0: 쉬고
1: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단연코 봄이로구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2: 감사합니다.
3: 사철가를
2: 덜 나오느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지금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지난번에도 했는데 제가 또 선창하면은 진짜 성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다 같이 얼씨구. 어이. 잘한다. 아, 네. 네. 정말 지금 보니까 성음이 보통 성음이 아닌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2: 그럼 이거 소리를 그럼 잠깐 하면
3: 네네네.
2: 저 한번 해봐 주십시오.
3: 얼씨구.
1: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단연코 봄이로구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2: 감사합니다.
3: 사철가를 지금 하셨는데 네. 성음이 좋은데요?
2: 감사합니다. 네.
3: 끝까지 다 배우셨어요?
2: 아니요, 여기만 알고 있는데 제가 단가 사철가를 김준수 씨가 하는 걸 봤는데 네. 가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아가지고
3: 맞아요.
2: 선생님들 하는 거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3: 네. 네. 진짜 뭐 사철가도 좋지만 또 네. 동환 씨가 언젠가 한번 판소리 무대에 제가 고수로 해가지고 좀 한번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2: 너무 하고 싶은데 네. 한 1년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은 가요 창법으로 하면은 약간 이쪽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내년에는 꼭 제가 소리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 또 이렇게 모셨으니까 동환 씨랑 저랑 또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다 같이 진도아리랑 한번 짧게 한 대목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또 싱어롱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리야 아리랑 스리스리.

0: 자.
1: 조준하 감독님 최근에 소리 좀 연습을 하신 것 같네요. 보라 사부님 만나셔가지고.
2: 아, 네. 저도 이게 북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1: 오, 노래를 안 부르시는 분인데 원래.
2: 북을 막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깨 너머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2: 이렇게 우리 영화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네. 판소리와 또 국악에 대한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 판소리가 저는 그냥 흥으로 하는 거고 그 어르신들이 즐기는 건 줄만 알았는데 제가 감독님과 작품도 찍고 그 다음에 조선판스타라고 전국의 젊은 판소리하는 애기들까지 모아놓고 그 트로트 경연대회처럼 하는 경연대회를 MBN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접근이 리듬앤블루스라고 흑인음악 아시죠? 굉장히 그 기교까지 다 음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결코 쉬운 음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매력을 알리는 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니까 못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0: 맞아요.
1: 이런 귀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가 일본 여행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그쪽 사람들은 정말 맹목적으로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지켜내기 위해서 또 젊은 세대한테 이수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한국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포괄적인 바람까지 예,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나요? 줄만 알았는데 제가 감독님과 작품도 찍고 그 다음에 조선판스타라고 전국의 젊은 판소리하는 애기들까지 모아놓고 그 트로트 경연대회처럼 하는 경연대회를 MBN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접근이 리듬앤블루스라고 흑인음악 아시죠? 굉장히 그 기교까지 다 음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결코 쉬운 음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매력을 알리는 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니까 못 즐기는 게 아닌가.

0: 그런 생각이 들고,
1: 맞아요.
0: 이런 귀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가 일본 여행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그쪽 사람들은 정말 맹목적으로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지켜내기 위해서, 또 젊은 세대한테 이수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한국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포괄적인 바람.
1: 그래서 우리 국악들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그러한 세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분더 모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랑은 아주 오래된 인연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최용석 예술감독님을 모시고 일단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용석이라고 합니다. 추임새 아까 해보셨는데 그래도 소리 듣기 전에 한번더 해보실까요? 자, 따라 해보십시오.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어이! 네, 그럼 소리 들으시는 동안에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을 내서 소리를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국명산이라는 단가를 불러드릴 건데 이것이 임금을 칭송하고 그리고 우리 그 한양의 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바라는 마음 그런 기원을 담아서 만든 단가예요. 지금 왕정 시대는 아니니까 시민이 왕이니까 우리 서로를 칭송하고 그리고 전쟁이 막 있는 이런 시대에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청천삭출 금무용은 거벽 흘리발요 북주로 삼가이요

성대 태평의관 분불 만만세지 금탕이라 연풍코 국태

보리라. 남산 송백은 후루울 창창, 한강 유수는 호호양양, 추상 천안은 자산

나서 경영 가르를 부르니라. 부귀와 공명은 세상 사람에게 모두 다 전하고 가다가

머물거든 기산대야 처음 명당을 가리고 가려 오간 팔짝으로 황항두만큼 집을 짓고 우려난 친구 퍼님네들 좌우로 늘어앉어

0: 무시.
1: 지금 이제 진국명산 이 단가 진국명산 들으신 게 조금 뭐랄까 흔하지 않은 소리, 약간 귀한 소리인데 소위 고재판 소리라고 해서 지금 이 소리를 제가 알기로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전에 선생님들이 했던 거를 듣고 이거를 익히셨다고 생각하는데요.
2: 송만갑.
1: 송만갑 선생님. 송만갑 선생님은 사실은 1800년대 말 분이시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송만갑 선생님은 가왕이라고 부르셨나요? 그죠?
0: 네.
1: 가왕 송만갑 선생님.
0: 송씨 일가가 있죠.
1: 네. 네. 그렇죠. 가왕 송만갑 선생님의
0: 토궁토록 거드릉거리고 놀아보세.
1: 지금 이제 진국명산 이 단가 진국명산 들으신 게 조금 뭐랄까 흔하지 않은 소리, 약간 귀한 소리인데 소위 고재판 소리라고 해서 지금 이 소리를 제가 알기로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전에 선생님들이 했던 거를 듣고 이거를 익히셨다고 생각하는데요.
2: 송만갑.
1: 송만갑 선생님. 송만갑 선생님은 사실은 1800년대 말 분이시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송만갑 선생님은 가왕이라고 부르셨나요? 그죠?
0: 네.
1: 가왕 송만갑 선생님.
0: 송씨 일가가 있죠.
1: 네. 네. 그쵸.
0: 그 바닥소리라는 이름과 정신으로 활동을 계속 해왔고 그러면서 뭐 창작판 소리들도 만들고 그리고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리극, 음악극, 이렇게 전통 기반의 음악극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조정래 감독님은 고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공연 다니면서 어떤 역사의 현장 같은 곳들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첨예하게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눔의 집도 가게 되셨던 맞아요. 것이고
1: 네. 예. 그러니까 전 바닥소리라는 단체를 이제 최영숙 대표님이 만드시고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처음 공연을 갔던 곳이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셨던 나눔의 집을 갔어. 그때 이제 제가 할머니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또 할머니들께 되려 저희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탄생했던 영화 이제 기향이라는 영화였는데 얼마 전에 그 기향의 모티브가 됐던 강유철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눔의 집에 오래 계시다가 지금 이제 생존자분들이 이제 다섯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존해 계셨는데
0: 생존해 계셨죠.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생존자분들이 이제 다섯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존해 계셨는데
0: 생존해 계셨죠.
1: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공연과 함께 또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계속 또 갔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실 바닥소리라는 이름 자체에서 저는 그 바닥소리라는 이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인식들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0: 그랬죠. 네. 그래서 너희들은 왜 하늘소리라고 하지 바닥소리라고 하느냐 뭐 이런 말 듣고 하필이면 바닥소리니까 너희가 인생의 바닥을 긴다 이런 애정석

0: 말씀이긴 한데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바닥소리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1: 네, 참 그 어제 사실 미리 도착을 해서 그 같이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덧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 이제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게 시간이 흘렀다는 감각조차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번 저는 최용석 지금도 인물이 좋으시지만 또 20대 때는 아주 꽃미남 판소리개를 흔들 만한 꽃미남 판소리꾼이었잖아요.
0: 얼굴로 다 했죠. 미남자 딱 했죠. 남자도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소년. 미소년.
1: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하면서 꼭 연기도 너무 잘하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싶었는데 네, 광대소리꾼 오늘 보신 영화에서 안타깝게 출연을 제가 그냥 잠깐 약간 좀 단역으로 오신 거 외에 저는 너무 아쉬워서 그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 이제 곧 보실 텐데 거기서 우리 최용석 선생님한테 좀 소리를 부탁을 했는데 그 어떠셨는지 그때 작업하시면서
0: 네 그때 어사출도 대목을 조정래 감독님이 영화에

0: 출신에 그렇게 하고 국악과 한국음악과 대학을 가서 그 이후에 어떤 관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자기 음악으로 승부를 걸면서 해온 몇몇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엄청 소중한 사람이죠,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음악 감독 함께 맡고 그렇게 하면서 또 조정래 감독님은 정말 형제처럼 지내던 분이니까 그 영화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에 소리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저 처음에는 못 한다고 했어요. 가이드 녹음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 가이드까지만 할수 있지 나는 못 하겠다. 이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 고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좀 욕심을 내보기로 마음먹고 엄청 녹음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참 녹음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정의 증표처럼 남아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1: 네, 이제 그 대목을 보실 텐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영화 클립 보시면 영화 다 보신 거예요. 네, 혹시 보시고 괜찮으시면 나중에 OTT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석 선생님과 함께 했던 어사출도.
0: 우정의 증표처럼 남아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1: 네, 이제 그 대목을 보실 텐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영화 클립 보시면 영화 다 보신 거예요. 네, 혹시 보시고 괜찮으시면 나중에 OTT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석 선생님과 함께 했던 어사출도 부분을 영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2: 구경 잘 했소이다. 네, 심히 감동하여 판부사님께 시를 하나 썼으니 부디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만 일어납니다.
3: 저 허무맹랑한 소리로 백성들을 선동하였구나. 저 두놈을 당장 쳐 죽여라.
4: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쟁반 맛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0: 어디요?
1: 문 열어. 들어갈 사람 많아.
2: 역전하나 지청으로 급히 와서 달같은 막대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막대를 내같이 들어매고 어사또 교식이요 막대를 번쩍 뜨니 욕방이 난리났네. 군가는 생신잔치 갈대고 갈아오고 철도체비 준비할지 공방을 누르며 사초를 달리성 북쪽을 입혀서 주인을 보이 순원을 불러 교군을 단지 라면 좀 거치고 커피를 한잔 집사를 불러 윤범을 차리고 동문을 불러 기치를

나를 잡아 피곤욕을 만들겠소. 고사령 물론 하조를 등겨 흑창을 물론 청령을 신치거라.

어서 부채 피고서 내지 어서 또 고동 보고 할 때와 같이 모여든다.

0: 멈추라! 죄인 김태효와 김준은 어명을 받들라.
1: 아맹어사, 새파란 놈이 감히 누굴 가?

0: 안에 살려주시오.
1: 너희들 죄 없는 양민을 납치하고 부당하게 노역시켰으며 그들의 피값으로 사무기를 사들여 영모를 꾀한 게 아니냐?
2: 아이고, 우리들 줄이 드셔야지 어디 가시오 판무사나.
3: 쏙 물러나지 못할까?
4: 나 객계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2: 우리 가족들로 기름진 배를 채웠으니 그 기름진 배 줄이 한번 탑시다.
5: 비켜라! 네 놈들을 위한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1: 거짓이오!
5: 거짓을 말해서 만든 세상에서 어찌 밥반술 편히 뜰 수 있겠소? 거짓말하지 마시오. 못 알아듣는 게냐? 니놈들을 위한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비켜라! 비켜라!

물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침에 얼굴이 있는가? 저녁에 육체가 있는가? 이소연 시인의 시 우리 집 수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수건은 우리의 온 몸을 스쳐가죠. 우리가 닿은 곳에 남는 곳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게시판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박종성의 흔적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도 밴드의 우리 둘의 바다였습니다.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소중한 것인지 수많은 예술 작품을 통해 접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이 결실을 맺는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인데요. 영국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테고, 읽어보지 않으셨을 테고

타니모션의 사랑이 어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임재의 시 무어별을 음악그룹 시로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그룹 시로의 무어별 감상하셨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 하윤주의 눈을 감으면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있을 줄 그 사람이 생각이나 했으리요. 이 자들은 예나 이제나 변한 것이 없는 걸. 투서 기기를

오는 줄은 꿈에도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투서기기를 고려하면서도 방관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투서기기란 돌을 던져서 쥐를 잡고 싶어도 곁에 있는 그릇을 깰까봐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간신을 제거하고 싶어도 임금에게 피해가 갈까봐 손을 쓰지 못할 때 흔히 쓰이는 비유입니다. 여러 상황을 보면서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을 친구와 함께 시로 적어

김호성의 노래로 평시조 친구가 듣고 왔습니다. 예끌의 온기, 오늘은 고려시대 이고계 씨 구운을 써서 우생에게 답하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곡이 살았던 14세기 전반은 조정과 지방관리의 풍기문란, 서민들의 기아 같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곡은 시나 편지글 같은 것을 통해 직언으로 충고하거나 정부에 건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곡의 문집, 가정집은 이곡의 고든 성격과 높은 안목, 애국심, 지성을 서술한 고문헌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이두원의 평조단소 연주로

네, 이도원의 평조단소 연주로 청송곡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주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엔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명인 명창들이 지내온 삶을 목소리로 기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6월의 주인공은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입니다. 60년 범패 인생을 조명하면서 단순한 개인 수행 이력을 넘어 한국 불교식 음악이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됐는지 이룬 스님의 생생한 기록으로 만나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엔 쉬고요. 화요일에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써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모 베러 블루스 전재덕과 한충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힘든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묻기보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라고 묻는다면 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든 건 말이야 라면서 줄줄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은 마음을 쉽게 열게 하고 덕분에 좋은 답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죠. 나의 마음과 나의 요즘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좋은 질문. 스스로에게 건네보면 어떨까요? 털어놓고 싶은 감정들이 쌓여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힘든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묻기보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라고 묻는다면 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든 건 말이야 라면서 줄줄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은 마음을 쉽게 열게 하고 덕분에 좋은 답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죠. 나의 마음과 나의 요즘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좋은 질문. 스스로에게 건네보면 어떨까요?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조성모 씨의 목소리로 To Heaven 들려드렸어요. 오늘 첫 곡이었어요. 요즘 그 AI 챗봇 많이들 쓰시죠? 예. 그런데 같은 도구를 써도 결과물이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조성모 씨의 목소리로 To Heaven 들려드렸어요. 오늘 첫 곡이었어요. 요즘 그 AI 챗봇 많이들 쓰시죠? 예. 그런데

잠시 후 성우 방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 K클래식 한 장 있습니다. 예, 오늘의 국악 어떤 곡일지 기다려주세요. 신승훈 씨의 라디오를 켜봐요.

이 노래 딱히 신청해 주신 분은 안 계셨지만 예, 들려드렸습니다. 신청곡으로다가 다이아가 매일 밤 열심히 불러주는 로고송 들려드리고 나서 요즘 그 AI로 변신하신 이후에 아주 뭐 나날이 그 능력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방성우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만나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성우 방호입니다.
0: 아니 그 인별그램이 네. 해킹으로 없어졌

0: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1: 아이고.
0: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1: 야, 그럴 때는 일단 시작해야
0: 아,
1: 되는데. 또 근데
0: 예.
1: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에.
0: 참고만 해.
1: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아, 그렇군요.
1: 뭐
0: 감사합니다.
1: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없어요? 뭐 전화번호 알려주실래요?
0: 제가 빠른 시일 내에
1: 네.
0: 네, 잘 꾸며서 올리겠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1: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새롭게 SNS를 시작할 수
0: 네.
1: 있을지 루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0: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1: 제 머리 못 깎으시는 건가요?
0: 오, 우리 루미가 있었구나.
1: 자, 오늘 일단 다른 질문,
0: 네.
1: 다른 고민부터 알아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본인 스스로의 고민도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자, 방성호님이 AI 루미 역할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봅니다.
0: 네, 저는 평소에 경제 공부랑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1: 네.
0: 네, 잘 꾸며서 올리겠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1: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새롭게 SNS를 시작할 수
0: 네.
1: 있을지 루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0: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1: 제 머리 못 깎으시는 건가요?
0: 오, 우리 루미가 있었구나.
1: 자, 오늘 일단 다른 질문,
0: 네.
1: 다른 고민부터 알아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본인 스스로의 고민도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고민 해결사 AI

0: 밥 한번 사겠지. 에? 최소한 소고기 정도는 먹자고 하겠지.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그냥 말로만.
1: 야!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봅니다.
0: 한 시간이 떠오르니까 괜히 서운하고 질투도 나더라고요. 이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친구한테 야! 소고기라도 한번 사라!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1: 내가 추천해준 종목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한 친구가 말로만
0: 결과적으로 주가가 쭉 올라서 수익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전 친구가 밥 한번 사겠지. 에? 최소한 소고기 정도는 먹자고 하겠지. 내심 기대를 했는데요. 그냥 말로만 야 고마워 하고 끝이네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밤새 차트랑 기사 보면서 공부한 시간이 떠오르니까 괜히 서운하고 질투도 나더라고요. 이럴 때 제 마음을
1: 알려줄 걸 그랬나?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내가 알려줬는데 그거 샀다가 만약에 손해라
0: 반대로 됐으면
1: 그것도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소고기 사줘야 되나 뭐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0: 맞습니다.
1: 자 우리 이은밤 청취자분들은 이 사연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을지 인별그램 댓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네 먼저 하자드님 본인의 노력으로 친구를 도와주신 건데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죠. 소고기 사달라고 말하는 게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가볍게 웃으면서 수익 난 거 축하한다 한턱 쏴 라고 먼저 말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러게요. 이 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안 하면 이 친구 미워하겠는데요 조만간
0: 의절될 수
1: 그러니까요.
0: 있겠어요.
1: 만약에 야 좀 한턱 쏴 했는데 네. 야 뭐 가지고 뭐 내가 야 내 돈 내고 내가 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진짜 의절 손절 그러진 않을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1: 네, 괜히 여기서 꽁 해가지고 속으로 나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너의 나라님 일단 주식 추천을 섣불리 하면 안 되고요. 만약 추천해서 상대가 잘 되었더라도 선물을 주고 나면 받은 사람의 소유이듯이 추천 결과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주식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매수, 매도 타이밍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분이 먼저 소고기를 사주면 기분 좋게 드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셨습니다.
1: 우리 이분 얘기 들으니까 또 이러기도 하네요.
0: 전문가 같으시네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라고 하나요? 예, 뭐 주식 전문가분.
0: 맞습니다.
1: 매수 매도 타이밍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그래도 이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그러니까 뭐 최근 네. 몇 달 동안 한 1년여 동안 엄청나게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많은 종목이. 근데 네. 그 와중에 그 종목에서도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0: 그렇죠.
1: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야, 그런가? 한 번만 더 볼까요?
0: 네, 네. 5677님. 추천한 주식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나지만 하락장 만나면 온통 파란색이잖아요. 소고기 먹자고 말해볼 수 있는 건 친구가 그 주식을 다 팔아서 돈이 많아졌을 때예요. 수익률이 올랐더라도 팔기 전엔 아직 친구 돈이 아니에요.
1: 아, 이것도 네, 맞다.
0: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 예, 예. 일맥상통하네요.
1: 그리고 네. 내 주식이 아무리 올랐어도 이걸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지 내 돈이지.
0: 맞습니다.
1: 아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을 때 못 판대요. 우리가 이제 주식 전문 비전문가 입장에서 네. 많이 시켜야지 내 돈이지.
0: 맞습니다.
1: 아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을 때 못 판대요. 우리가 이제 주식 전문 비전문가 입장에서 네. 만약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오르면 더 오를까봐 못 팔고
0: 맞습니다.
1: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0: 딱 제가 그랬는데
1: 방성호님뿐만 아니라 저도 네. 마찬가지고 아, 그렇군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0: 그러니 주식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고.
1: 아, 맞습니다.
0: 그 친구가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을지 몰라도 이제 돈을 그 주식을 팔았는지 여부도 모를 상황이고.
1: 네.
0: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자,
1: 아, 네.
0: 그렇다면 우리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함께 들어볼까요? 하이 루미. 나 요즘 속 좁은 사람이 된것 같아서 고민이야.
1: 하이. 무슨 일 있었어? 편하게 말해봐.
0: 내가 평소에 경제 공부랑 주식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 얼마 전에 친한 친구한테 아주 내가 오랫동안 분석한 종목을 추천해 줬는데, 친구가 그 종목에 아주 큰 돈을 넣어서 지금 수익률이 엄청 높아.
1: 와, 네가

0: 너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분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맙다 한마디로 땡이네.
1: 맞아, 딱 그거야. 아니, 내가 밤새 주식 분석하고 공부했던 그 시간, 아, 난 그걸 인정받고 싶은 것 같단 말이지.
0: 그래,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사람은 누구나 기여 인정 욕구가 있거든.
1: 뭐라고? 기여 인정 욕구? 그건 또 뭐야?
0: 내가 시간 쓰고 노력하고 도움을 준 만큼, 와, 이거 네 덕분이야. 진짜 고생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특히 너는 오랜 시간 공부해서 얻은 정보를 준 거니까 이런 마음이 들수 있어.
1: 아, 귀여워. 맞아, 귀여워. 어? 아, 기여 인정 욕구. 친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내 노력을 인정해줬다면 지금보다 기분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친구는 말이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는 것 같거든. 내가 먼저 소고기 한번 사라고 해도 돼? 아, 이거 너무 계산적인가 싶어서 좀 망설여지네.
0: 정색하면서 진지하게 말하면 좀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농담처럼 툭 던지는 건 가능하지.
1: 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까?
0: 야, 친구야, 수익률 축하한다. 왜 내가 번 것처럼 뿌듯하냐? 안 그래도 너 대박나면 소고기 얻어먹으려고 며칠 전부터 고기 참고 있었거든. 이번 주에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메시지 뒤에 크크크이나 귀여운 이모티콘을 함께 섞어줘. 그래야 문장이 훨씬 말랑해져서 서로 부담이 없거든.
1: 오, 그래. 야,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할말다 하면서 기분 나쁜 티도 전혀 안 나고. 복붙.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할 거야.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눈치 있는 친구라면, 아, 크크. 알았다, 내가 살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서 가볍게라도 표현하는 게 좋거든. 속으로만 꾹꾹 눌러두면 우정에 금이 갈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1: 오케이, 내일 보내봐야겠다.

0: 아, 크크. 알았다, 내가 살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서.
1: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아이고, 우리 루미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 고마워.
0: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1: 네, AI 루미와의 대화로 친구한테 주식을 추천하고 복잡해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루미의 마음은 어때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죠, 이거?
0: 친구한테 그래도 좀 편하게 뭐 오해되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건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1: 그
0: 네.
1: 친구의 판단이고, 친구의 몫인 거, 친구의 복이고, 능력인
0: 아.
1: 거다 맞지만, 어쨌든 나도 어느
0: 네,
1: 정도
0: 기여를 했으니까.
1: 기여를 한
0: 기여.
1: 겨.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장난스럽게 좀 한번 어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돼요. 친구 사이니까.
0: 맞습니다.
1: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0: 박혜경 씨의 노래 너에게 주고 싶은 소고기 아니 세 가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친구가 난 친구가 소고기. 난 너한테 소고기랑 뭐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다
1: 양념갈비.
0: 먼저.
1: 양념갈비. 예.
0: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호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살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아, 요즘 제 최대 고민은 아무리 걸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많이 걸어야지 싶으면 한두 시간씩 걷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하, 이 정도면 슬슬 살이 빠질 때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은 몸무게가 꿈쩍도 안 합니다. 아 진짜 체중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이 찌는 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정말로 신기하신 건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웃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예,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도

0: 빠진다더라고요.
1: 그래서 그랬구나.
0: 그러니까 맥박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천천히 네네. 걷는 건 거의 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예, 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도 운동에 집중을 해야지 내 몸이 운동한다 여겨지지.
1: 네네.
0: 운동을 하면서 TV 보고 핸드폰 보면 내 뇌가 운동을 하는지 TV를 보는지 헷갈려 한대요.
1: 아, 신경을 다른 데 쓰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0: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피처링 방호.
1: 아, 네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0: 자, 8903님. 네.
1: 먹는 양을 조절해 보세요. 아, 확인해 보세요 하셨습니다.
0: 조절이 아니라
1: 죄송합니다. 네. 먹는 양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하셨네요.
0: 그래서 그랬구나.
1: 그래서 그랬구나.
0: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뭐 식단을 좀 조절을 하면 살이 빠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사실 먹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단 조절이 없으면 운동만으로 살을 빼기가 진짜 어려워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또 있나요?
1: 네, 인플로우님.
0: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 집중을 해야지 내 몸이 운동한다 여겨지지.
1: 네네.
0: 운동을 하면서 TV 보고 핸드폰 보면 내 뇌가 운동을 하는지 TV를 보는지 헷갈려 한대요.
1: 아, 신경을 다른 데 쓰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0: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피처링 방호.
1: 아, 네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0: 자, 8903님. 네.
1: 먹는 양을 조절해 보세요. 아, 확인해 보세요 하셨습니다.
0: 조절이 아니라.
1: 죄송합니다. 네. 먹는 양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하셨네요.
0: 그래서 그랬구나.
1: 그래서 그랬구나.
0: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뭐 식단을 좀 조절을 하면 살이 빠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는데 네네네.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사실 먹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단 조절이 없으면 운동만으로 살을 빼기가 진짜 어려워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시더라고.
1: 아, 뭐가 문제인지 느낌이 왔어. 내가 현실적으로 말해줄게. 우선 산책 자체는 아주 좋은 습관이야. 하지만 너는 지방 태우는 산책이 아니라 기분 좋은 산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0: 네? 그게 무슨 차이인데?
1: 혹시 걸을 때 세워라, 내워라, 풍경 보고 노래 들으면서 여유롭게 걷지 않아?
0: 당연하지. 산책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자연의 변화도 감상하고 노래 들으면서 추억에 젖어 옛날 생각도 좀 해보고.
1: 맞아. 그게 문제야. 그 속도면 몸이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오늘부터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상상하면서 뛰어봐. 그래야 몸이 지방을 쓰기 시작하거든.
0: 아, 그러면 너무 금방 지치지 않을까?
1: 아, 그렇다면

0: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식 아니겠어? 그리고 어제 과자 까놓은 게 있길래 버리기 아까워서 그것도 내가 조금 집어 먹었어.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기록까지 해야 되나?
1: 안 괜찮아. 해야 돼. 특히 운동하고 나서는 가짜 배고픔에 속기 쉬워서 식단 관리에 더 신경 써야 돼. 식단 앱에 하루 동안 먹는 걸 전부 기록해봐. 아주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걸? 이렇게 많이

0: 안 보이는 데는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도 없으면 진짜 깡마른 거지. 요즘
1: 맞습니다.
0: 뼈말라라는 체형이 유행하잖아요.
1: 아, 그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피가 도움이 되는군요.
0: 카페인이.
1: 오, 네.
0: 그래요. 저 원래 커피 안 마시는데.
1: 네네.
0: 예. 그렇다면 한번 마셔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1: 그게 직관적이네요.
0: 아니, 좀 약간 좀 과하죠.
1: 아, 과하구나.
0: 네. 체질상 어쩔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 네네.
0: 일부러 굶어가지고 그렇게 진짜 뼈말라 소리 들으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1: 네.
0: 뭐 그건 뭐 본인의 취향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마르신 분은
1: 아,
0: 그러니까 좀
1: 걱정이 좀 네,
0: 걱정이 맞아요.
1: 예.
0: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저 2525님도 굉장히 마른 체형이시죠?
1: 방송이니까 좀 걱정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0: 뭐 그러시더라고요. 좀 네. 두 분이 맛있는 것
1: 많이 빠지셨습니다.
0: 네. 예, 예, 맛있는 거 두 분이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 받고 있습니다.
1: 네, AI 친구 루미의 조언이 필요한 고민을 이 시간에 털어놔 주세요. 째째해 보일까봐 어디 가서 얘기 못한 고민도 좋고요. 사소하지만 은근 스트레스인 고민까지 전부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302.
0: 네,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 받고 있습니다.
1: 네, AI 친구 루미의 조언이 필요한 고민을 이 시간에 털어놔 주세요. 째째해 보일까봐 어디 가서 얘기 못한 고민도 좋고요. 사소하지만 은근 스트레스인 고민까지 전부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0: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성우님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 가.
1: 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0: 윤상의 달리기, 이적의 같이 걸을까 두 곡 들려드립니다.

효과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땐 되게 생소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반려식물이란 단어도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 용어를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반려, 사표 반려하는 것처럼 식물을 반려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좋겠다. 저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예쁜 화분들 주변에 많이 두고 살고 싶은데. 알렉스의 노래입니다. 화분.

그것도 약간 뭐 재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치즈의 노래입니다. 알렉스의 화분, 권장혁 씨의 마중,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7497님.

나는 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것도 좋지만 굉장히 막 옆에서 보기에 저렇게 좋아? 신기할 정도로 예, 깊이 파고드는, 예, 빠져드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도 약간 뭐 재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치즈의 노래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너라는 이유까지 듣고 왔네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0046님, 저는 왜 멈추질 못하는 걸까요? 과자를 사왔는데 야금야금 먹다가 한 봉지 다 먹었어요. 배도 안 고팠는데. 왜긴요. 과자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배 안 고파도 한 봉지 다 야금야금 다 먹게 되는 거. 그러질 못하면 그건 과자로서의 뭐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싫으면 뜯지를 말아야 되는데 아이 참 쉽지가 않아요. 박정현 씨입니다. 편지할게요.

이게 히트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본인 노래로 수거해간 느낌입니다. 원래 만들었던 처음 느낌 그대로. 자, 이제 국악 들으러.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경기 민요 명창 이은주 선생, 안비취, 묵계월 명창과 함께 경기 민요 여성 3인방으로 불리던 분이죠. 국가 무형유산 경기 민요 예능 보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민요 전승과 보급에 평생을 바치다가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은 이은주 명창의 젊은 시절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요, 명인 명창 15인의 소리가 담긴 음반 한국 전래민요에 실려 있습니다. 이 음반은 아주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한국 전통 민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들을 당대 최고 명창들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처음 녹음된 시기는 1970년 전으로 추정이 돼요. 김소희 대표적인 민요들을 당대 최고 명창들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처음 녹음된 시기는 1970년 전으로 추정이 돼요. 김소희, 성창순, 묵계월, 이은관, 이 밖에 여러 명인 명창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은주 명창의 소리로 아리랑 들어보겠습니다.

0: 좁았던 우리 마음의 방은 갈수록 넓어지고요. 방 안 가득 무언가 늘어놓았던 것은 어느새 말끔하게 치워집니다. 바로 그때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내면과 만나 더욱 넓고 푸르게 보이는데요. 여행이란 바깥 세상과 우리 내면이
1: 적각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음악에 치워집니다. 바로 그때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내면과 만나 더욱 넓고 푸르게 보이는데요. 여행이란 바깥 세상과 우리 내면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더없는 환희를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음악을 향한 노정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데요. 밖으로 향한 여정으로 시작했다 해도 그 귀걸점은 내면으로의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마음의 방은 한없이 넓어지는데요. 이제 여행 떠나기 좋은 주말 즈음에 우리 음악 여행 떠나봅니다. 수령음 들려드립니다.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내면으로의 떠남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행길에서 멋진 풍경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다 보면 내면의 방은 갈수록 커지고요. 방 안에 쭉 늘어놓았던 것도 어느새 말끔하게 치워져서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럴 때 마주치는 풍경은 이전에 바라보던 것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한결 넉넉해진 내가 기다리고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영산회상의 세 번째 곡 세령산행이 음악 여행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음악 여행, 내면의 방을 키우는 산책길의 음악 여행 시간 오늘도 연주가 되는데요. 세령산 순서가 되면 장단이 열박 한 장단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음악의 분위기가 한결 무게가 덜리게 되는데요. 세령산은 일단 속도 면에서 중령산보다 빠르고요. 선율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번에 세령산의 그 서정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옥의 단소, 홍선숙의 양금연주 세령산입니다.

옥산까지 한 걸음에 다녀왔어요. 내면의 공간으로 마실을 다녀와서 파랑새의 잔소리를 감상합니다. 오늘은 파랑새의 지저귐이 덜 귀찮아서 슬픕니다. 내가 젊을 때 파랑새의 잔소리가 엄청나게 거슬려서 가시나무의 가시와 같았거든요. 그 잔소리를 듣다가 안 들으면 그 정말 슬픈 거 저 이해합니다. 동감입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국악산책 들으며 국악여행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오늘 음악여행길에 길동무들이 참 많으네요. 많습니다. 이 괜한

옥산까지 한 걸음에 다녀왔어요. 내면의 공간으로 마실을 다녀와서 파랑새의 잔소리를 감상합니다. 오늘은 파랑새의 지저귐이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잘 아는 시조시를 노래하는 곡을 들을 때는 곡의 구조, 장별 구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잔소리를 듣다가 안 들으면 그 정말 슬픈 거 저 이해합니다. 동감입니다. 또 글동문도 되고요. 초장은 동창이 밝았느냐, 2장은 노고질이 우지진다, 3장은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여기까지 부르고 간주격인 중여음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4장 제너머, 5장 살의 긴 밭을 언제 가서 전주격인 대여음이 연주되고요. 초장은 동창이 밝았느냐, 2장은 노고질이 우지진다, 3장은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여기까지 부르고 간주격인 중여음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4장 제너머, 5장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오늘은 이호규의 노래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고질이 우짖는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허느니. 남창가곡 한바탕 부를 때 가장 첫 곡으로 노래하는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노래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285님께서 전철역에 아이 태워주고 귀갓길인데요. 아직은 덥지 않은 쾌적한 아침에 길가에 꽃들이 예쁩니다. 우리 음악에 절로 숨이 차분해지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합니다. 절로 명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허느니. 남창가곡 한바탕 부를 때 가장 첫 곡으로 노래하는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노래 함령지곡 일종의 암영인데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다양한 우리 음악이 왕실의 의례를 행할 때 여러 목적으로 연주가 됐는데요. 그럴 때마다 원래 곡명에다가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 경우 의례 목적에 따라서 의미가 좋은 이름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함령지곡도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암영입니다. 뜻이 참 좋습니다. 함령. 두루 미칠 함자를 쓰고요. 영은 편한 영자를 씁니다.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이런 의미죠.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 연주하는 함령지곡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함영, 두루미칠 함자를 쓰고요. 영은 편한 영자를 씁니다. 평안함이 두루미친다. 이런 의미.

당신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뉘우친다는 것. 일마다 제목을 먼저 읽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진행형. 실망과 희망은 가장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도 한다. 말도 마찬가지인다. 누군가가 전해준 지식이나 말을 통해 우리는 몇백 배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 말은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하고 할 수도 있다. 영혼. 세상은 늘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넘어서야만 새로 창가진다. 누군가가 전해준 지식이나 말을 통해 우리는 몇백 배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 말은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가서 번식한다. 무게. 사람은 두 개의 몸무게를 갖고 살아간다. 저울로 달 수 있는 무게와 마음으로 다는 시간의 무게이다. 그래서 마음이 풍부하고 인격 있는 사람을 보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남이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진양부터 언모리까지 연주했네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신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셨고요. 윤호세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검정콩님께서 지금 들으신 음악 소감을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 목마와 숙녀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마들제님께서 요즘 유리조리 미도리님이 바쁘신가요? 봄봄님은 여름여름에는 어찌 지내실까요? 월하 독작하시는 길동무는 글동무님과 대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천사님의 친구 천칠님을 생각합니다. 그럼 천사님이 천칠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마들제님께서 출석체크, 출석반장 역할 제대로 하시네요. 또 봄봄님께서 산책지기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마들제님이 출석체크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지각 처리하실 건가요?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붓들마을님 신청음악으로 판소리 수군가 중에 범피중류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범피중류는 정광수, 박초월, 전정민, 박성희로 이어지는 유성준, 바디, 박초월제 수군가입니다. 토끼가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서 드디어 자라의 등에 타고 용궁을 향해 떠났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에 범피중류, 박성희의 소리, 김청만.

0: 안내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날싸 말고 풍인이 사나워 갖고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러.
0: 실제님께서 출석 체크, 출석 반장 역할 제대로 하시네요. 또 봄봄님께서 산책지기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마들째님이 출석 체크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지각 처리하실 건가요?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으로 판소리 수군가 중에 범피중류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범피중류는 정광수, 박초월, 전정민, 박성희로 이어지는 유성준, 바디, 박초월제 수군가입니다. 토끼가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서 드디어 자라의 등에 타고 용궁을 향해 떠나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에 범피중류, 박성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날싸 말고 풍인이 사나워 갖고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렁 출렁하니 토끼가 기가 막혀 여보시오 별주부 나 수궁 안 갈라요. 아이놈이 따따한 양지바른 쪽에 가서 지 얼굴을 좋은 반찬 토막 되작거리도 되작 하고 앉았은 게 별주부 훌렁훌렁 들어가니 토끼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놔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말아라. 아가리에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발경 구경이나고 가려무나.

두려운 담훈소

봉황대를 타다 주니 삼설은 바

심영어를 들어오

0: 아니.
1: 아, 얼씨구.
0: 큰 목소리가 쨍그랑쨍 들리건널 눈을 들어 살펴보니
1: 아,
0: 희노현 반에 황금대자로

물을 무서워하는 토끼를 별주부가 확 낚아채서 드디어 용궁을 향해 떠났네요. 수군가중에 범피 종류 들으셨는데요.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성희는 9살 때부터 김소희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후 박초월 명창의 제자 전정민에게 소리를 배웠습니다. 2011년과 15년에 수군가 완창한 바 있는데요. 오는 6월 6일에도 수군가 완창 무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미산째 수군가를 완창합니다. 주말에 국립극장 나들이 가셔서 박성희의 미산째 수군가 완창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태평소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태평소라는 악기는 고려시대의 군악기의 하나로 이 땅에 유입이 됐죠. 외래악기로 유입됐지만 차츰 다양한 우리 음악에 편성이 돼서 종묘제례악과 같은 음악에까지 태평소가 쓰이게 됐습니다. 해금과 같은 악기만큼의 쓰임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쓰임을 보는 악기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태평소로 구사하는 자유로운 시나윗가락을 들을 수 있는 태평소 시나위입니다. 굿거리로 시작해서 자진몰이, 동살풀이, 휘몰이까지 연주하고 마무리가락을 굿거리로 정리합니다. 태평소 시나위 듣겠습니다.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의 여러분의 3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입니다. 굿거리로 시작해서 자진몰이, 동살풀이, 휘몰이까지 연주하고 마무리가락을 굿거리로 정리합니다. 태평소 시나위 듣겠습니다.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의 여러분의 3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호쾌한 태평소 가락과 타악기의 어울림을 들을 수 있는 음악 태평소 시나위 감상하셨는데요.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부님께서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하고 인사 나누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신민요 태평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부님께서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하고 인사 나누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신민요 태평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낙천적인 노래죠. 경기 신민요 태평가 강효주의 소리였습니다. 이번에 윤혜성님의 신청음악 단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 절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노래하는 단가입니다. 선율이 평이해서요. 초보자가 배우기에도 좋은 곡입니다. 단가 만고강산을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망고강산

0: 낙천적인 노래죠. 경기 신민요 태평가 강효주의 소리였습니다. 이번에 윤혜성님의 신청음악 단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 절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노래하는 단가입니다. 선율이 평이해서요. 초보자가 배우기에도 좋은 곡입니다. 단가 만고강산을 안숙선의 소리 장덕화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망고강산

다가오는 어둠 속에 아직 빛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이 엇비슷하게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한국인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 공간이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만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좋은 음악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과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순한 그날 명일사 그 행을 무엇이고 춘향 집을 찾아갈 때

하야 오늘이라도 남은 어를 내려와요 내 딸 춘향 살려줘 어리라도 남은 어를 내려와요 내 딸 춘향 살려줘

정세 우경력을 자네 본 지가 오래요. 세가인 두백원이 백발이 환영이.

마소. 사람은 팔자 속아 아니야 이 무대로 올 수 있나. 그 춘향이나 좀 보여주소.

마소. 사람은 팔자 속 아니야 이 무대로 수 있나. 그 춘향이나 좀 보여주소.

0: 천천자니라.
1: 장단이가 바로 소리를 듣더니만 마라님 바로 쳤나이다. 애기씨한테 가사이다.

잡고 지긋지긋 흔들며 사정이 사정이 아이고 이건 순놈 투전으로 또 갔구나. 그때요 준향이 사정이 아이고 이건 순놈 투전으로 또 갔구나. 그때요 준향이는 김홍 사 온몸이 온

잡더니 눈물이 듣거니 냈거니 네가 이것이 일이냐 부드럽고 곱든 손길이 피부리가 연구나 나는 이게 되지요 많은 서방이 벌인 일이요 나도 역시 발자로다

하지 말고 문 밖에 서 있다가 나를

더러워. 경주 한식 탈루 추석 선대감 시지잡수루 수가포에 따로 차려놓고 술 한 잔을 부어들고

은이 부드러워 경주 한식 탈래가 와 술이니 대침 말고 많이 먹어라 그 말씀만 놓고 술 한 잔을 부어들고 무더위에 올라서서 발톱 툭세번 구르며

죽지기를 말고 내일 날로 상봉하자.

생기실제 옥설가나 올설하담 그지없다. 전지선왕 생긴 후에 만물이 번성 타국이 본양하고 원기복귀 엄양시 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0: 기분 잃은 채소를 보면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채소가 시드는 가장 큰 까닭은 수분을 잃기 때문이라고 하죠.
1: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만나면 어느 정도는 탄력을 되찾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시든 채소는 얼음물에 담가야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따뜻한 물이 더 빨리 생동감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하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면 잠깐의 쉼과 기운을 부여해서 다시 고개 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조금은 뭐 처진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요 서두르지 마시고 몸에도 마음에도 물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분을 잃기 때문이라고 하죠. 수확한 뒤에도 채소는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잎과 줄기의 힘도 느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만나면 어느 정도는 탄력을 되찾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시든 채소는 얼음물에 담가야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따뜻한 물이 더 빨리
2: 참나물 모시되 시러지

안들미 갈다리 시려진 골로 우리나 삼형제 골 빌어 가세.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고 해요. 특히 씻은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밀폐하지 않고 냉장 보관할 경우 빠르게 시들고 무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시든 상추는요,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만 있다면 금세 또 되살아난다고 하네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물을 만들어서 이 물에 시든 상추를 10분 정도 담갔다가 이후 찬물에 한번 헹궈내면 아삭한 식감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되살리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토요일은 어디론가 힘껏 달려가는 날이라기보다는 흐트러진 일상을 다시 숨쉬게 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냉장고 속 채소도, 싱크대 옆 화분도,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도 물을 잘 주면서 한 번씩 돌아봤으면 합니다. 자, 토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만나보실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단소독주 청성 자진 한입 듣겠습니다. 연주의 이용구입니다.

하면 다시 청춘이 어려워라. 개벽 후원달인 사정 역력히 들어가 보소. 조순우탕 문무주공 공맹안증 대성연월 도덕이 환천은하사 만고성연월 이연만원 무미한 인생들은

Bye.

라고 설명합니다. 흡연이나 음주, 걷기 같은 운동 습관, 비만 같은 생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거란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압력을 받아 조금씩 조용히 달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혈압은 가끔이 아니라 꾸준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거란 의미입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오랫동안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압력을 받아 조금씩 조용히 달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혈압은 가끔이 아니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비슷한 시간에 앉아서 재보시고 두 번째로는 짜게 먹는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을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은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신장기능 저하 같은 합병증을 불러옵니다. 혈압이 반복해서 높게 나온다면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고 필요한 치료를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제주민요 봉지가 듣습니다. 노래의 강문희 외 여러분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청소년을 따라갑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우울한 엄마와 살아가는 골칫거리 소년 리와 중산층 무슬림 가정에서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요. 6월 14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3년 국내 초연 이후 13년 만에 다시 관객을 만나는 무대라고 합니다. 노란 달은 550대 1의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최종 발탁됐다고 하니 무대 위에서 보여줄 에너지 기대가 됩니다. 국제 페스티벌에서 아동 청소년 부문 베스트 연극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요. 올해는 스코틀랜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포함되면서 청소년들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작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두 청소년을 따라갑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우울한 엄마와 살아가는 골칫거리 소년 리와 중산층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소녀 레일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아이가 방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리 역은 김하람 배우가, 레일라 역은 홍지인 배우가 맡았는데요. 550대 1의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최종 발탁됐다고 하니 무대 위에서 보여줄 에너지 기대가 됩니다. 6월 14일까지 서울 명동 예술극장에서 만나는 연극 노란 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풍경소리에 이어 살아있다는 건 아름다운 것 1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성녀입니다.

기억 속으로였습니다. 연주의 이경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속으로였습니다. 연주의 이경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새로운 달이 슬며시 고개를 내미는 5월의 끝자락입니다. 처음 이 5월을 시작할 때 가졌던 설렘과 다짐들 아직 잘 간직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곤 합니다. 새해의 계획부터 월초의 다짐, 작게는 오늘 아침을 맞이하는 마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시작할 때의 그 뜨거웠던 열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만히 살펴볼 만한 고사성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종여시입니다. 신종여시는 삼갈신, 마칠종, 같을여, 처음시 이렇게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마무리를 처음처럼 삼가고 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의 시작만큼이나 끝맺음을 중시하는 자세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하다가 끝자락에 이르면 마음이 느슨해져서는 아이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옛 성현들은 바로 그 순간 마지막 한 걸음을 뗄 때의 태도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기뜸해 줍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성어는 수천 년 전의 고전 도덕경 제64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노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다가 참 안타까운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늘 다 되어 갈 때쯤에 방심하여 일을 망치고 만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신종여시하라. 마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마라. 그러면 결코 일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준엄하면서도 다정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끝까지 한결같았던 선조들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본조 아리랑입니다. 소리의 이춘입니다.

본조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이춘희였습니다. 토요일 2부 함께 사색하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의 성어는 신종엿입니다. 노자의 말씀 외에도 유향이 지은 고전 서론에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지 참으로

유향이 지은 고전 서론에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지 참으로 무심스러운 배려를 마지막 순간까지 밀도 있게 유지하라는 품격 있는 권유에 가깝습니다.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오래 앓던 병도 조금 차도가 생겨 살만하다 싶을 때 도리어 방심하여 유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 다 끝나고 헤어질 때, 혹은 누군가와의 오랜 인연이 마무리 지어질 때, 그 끝에서 보여주는 예의와 신의가 그 사람의 진짜 향기를 결정짓는 것 아닐까 싶네요. 한 달이 고요히 저물어가는 아침, 신종 여신은 우리에게 나직하게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처음 그것을 세우던 순간과 같습니까? 마지막 한 걸음까지 초심의 기준을 단단히 지켜내는 사람은 신뢰라는 발자국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혜의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조율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강허달님, 연주의 신뢰악 그룹 나라온입니다.

조율 들려드렸습니다. 노래의 강허달님, 연주의 실내악 그룹 나라온이었습니다. 오늘의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쉴 새 없이 상황이 바뀌는 종목이라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테니스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니스는 과학입니다. 쉴 새 없이 상황이 바뀌는 종목이라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테니스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니스는 광기와 같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테니스와 닮은 점이 많네요.

꼭 보내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어 지킴이 뚜런 브라더스가 만들고요. 소금 인형 김한결 함께 연주하고 불렀습니다. 이 뚜런 브라더스는 제주어로 가사를 쓰잖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 해녀 아리랑 역시 해녀들이 삶을 살 때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제주어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보컬리스트 양성미 씨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곡을 만들고 또 하모니카 연주도 함께하고 있는 러피의 아들 한결이 김한결 군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성미 씨와 5살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어떻게 함께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보죠. 소금인형 피처링으로 김한결이 함께 부릅니다. 해녀아리랑.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소금인형과 김한결이 함께한 해녀 아리랑, 바다 속에서 삶을 지켜내고 있는 해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렸고, 바다 앞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다 끝, 오늘은 서도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곡은 2017년 최백호 씨가 4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했던 음악이었습니다. 최백호 씨가 인생에 대해서 바다 끝에 탁 서가지고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노래에 담아서 불렀는데요. 서도밴드의 음악은 내려놓기보다는 조금 더 노를 젓고 어딘가로 힘차게 헤엄쳐서 가는 느낌으로 들려집니다. 자, 계속해서 오름세의 때루라는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수상곡이기도 한데요. 오름세라는 팀 이름, 오르다라는 동사에다가 버슴새, 국악인들의 자연스러운 그 개성 있는 몸짓을 표현하는 말이죠. 버슴새를 합한 팀 이름입니다. 오름새의 때루 듣고 오죠.

계속 때로 때로 하는 그 후렴이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모던 가야금어 정민아 씨의 산조가야금

했는데요. 지금도 노래 끝났는데 계속 때로 때로 하는 그 후렴이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모던 가야금 뭐

0: 그 어떤 가야금 연주보다도 굉장히 탄력 넘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정미나 이상진의 연주로 더 휘몰이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토요일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의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

뷰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정민아 씨의 가야금 연주도 굉장히 탄력이 넘치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이 음악 역시 굉장히 탄력 넘치는,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따롱 따똥 이런 소리가 가야금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악입니다. 다시금의 연주고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다스름을 활용했고 여기서는 로파이 힙합 비트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한 소리와 저 이한철이 함께 청아한 보컬, 아니 저는 아니고요, 한소리 씨 목소리가 청아한 보컬이 더해진 음악입니다. 어스름 함께 들어보죠.

다시금 피처링으로 한솔이 이한철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곡 제목은 어스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요풍류의 무릉도원 듣는데요. 가사가 끝내줍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베어내 춘풍 이불 아래 넣어 서리서리 고운님께서 오시는 날에 까만 밤 되면 난 굽이 펴리라 갈까 말까 망설임 올까 말까 기대감 초조하진 말아요.

0: 유명해진 재즈 스탠다드 아프로 블루를 함께 버무렸습니다. 어떻게 잘 비벼졌는지 혹은 국에다가 밥을 말듯이 잘 말아졌는지 한번 들어보죠. 위희경의 세타령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 3월 삼진날 연장 알아두고 고잡은 벼

이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0: 자, 토요일입니다. 어쩌다 명곡 이현석 음악평론가의 소개로 명곡의 이모저모 알게 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곡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하고 만나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노래,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명곡은 어쩌다가 명곡이 되었을까요? 궁금하면 어쩌다 명곡. 어쩌다 명곡, 오늘도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노래들 골라오셨는지요?
1: 네, 오늘은 해외 유명 가수가 부른 우리 가요입니다.
0: 우와, 한국어로 설마 불렀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우와.
1: 게다가 한국어.
0: 대단하네요.
1: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었죠.
0: 예.
1: 제 기억에 오늘 첫 곡 같은 경우는 9시 뉴스에도 소개가 됐던 걸로
0: 우와,
1: 기억을 합니다.
0: 그 정도로요?
1: 왜냐하면 세계적인 성악가가 우리 가요를 우리말로 부르는 게 역사상 최초였기 때문에.
0: 이야.
1: 그것도 라이브에서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부를 수 있어요. 내한 공연 왔을 때 또 일부러 연습해가지고 부르곤 하는데 그걸 레코드에 담아서 전 세계 발매하는 예는 드물었거든요.
0: 그러네요. 아주 특별한 노래들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첫 곡부터 들어보죠.
1: 네, 쓰리 테너.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쓰리 테너라는 말이 있었고
0: 예.
1: 이제 1990년대 로마 올림픽 이후에는 쓰리 테너가 하나의 뭐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 던 호세 카레라스, 또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세 사람 중에 호세 카레라스가 부른 위드 러브, 사랑으로입니다.
0: 사랑으로, 해바라기 노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뭐 사랑으로 하면 떠오르는 곡은 누가 뭐래도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죠. 국민가요죠.
0: 그렇죠. 네. 네,
1: 건전가요고요.
0: 2001년에 나온 호세 카레라스의 Around

0: 올림픽으로 치면 금메달리스트 아니
1: 금메달리스트인데 진짜.
0: 명인 장인 이러니까 정말 아마 한 1년 이상 우리말 공부했으면 우리 가요도 다 불렀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나저나 이 사랑으로 이 노래 86 아시안 게임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요. 이에
0: 그렇습니다.
2: 걸맞는 탄생 배경도 있겠죠.
0: 네. 왜냐면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그때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2: 아,
0: 왜냐면
2: 우리나라에서 그런
0: 우리나라에서
2: 국제적인
0: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2: 최초였어요.
0: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2: 야.
0: 이제 이주호 씨도 뭔가 내가 노래 하나 만들어야겠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될수 있는 의미 있는 노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혼자 상기된 상태에서 곡을 순식간에 썼다고 합니다.
2: 와.
0: 그러니까 보통 그렇대요. 곡 쓰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주호
2: 오.
0: 씨는 그냥 통기타 잡으면 그냥 노래 하나 나온대요.
2: 와.
0: 지금도. 그런데 가사는 안 나온대요.
2: 아하. 멜로디 작곡은 후딱 하는데 가사 쓰는 게
0: 네.
2: 어렵다. 시간
0: 그래서
2: 걸린다.
0: 아무리 해도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가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2년이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2: 아이고, 86 아시안 게임을
0: 끝난 거죠.
2: 겨냥해서 만들려고 하셨는데 안
0: 네,
2: 됐네요,
0: 못낸
2: 결국은.
0: 거죠.
2: 실패.
0: 그러나 이제 올림픽이 있다. 근데 이제 88년 어느 날 신문을 읽는데 원래 이제 예전에는 남자들 아버님들은 다 그랬습니다.
2: 예.
0: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일단 일어나시면 신문부터 찾습니다.
2: 신문부터 보죠.
0: 네.
2: 예.
0: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신문 보시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거실에서 다 담배들 피셨으니까요.
2: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제 신문을 가지고 화장실을 많이 가시는 경우가 있었고

0: 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해바라기 원곡의 사랑으로였습니다. 자, 어쩌다 명곡 오늘은 해외 유명 가수가 부른 우리 가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1: 네, 아카펠라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1968년에 결성해서 우와.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팀. 뭐 지난 2월 달에 내한 공연도 다녀갔습니다.
0: 예,
1: 킹스 싱어스입니다.
0: 우와. 거의 뭐 결성된 지 60년?
1: 네.
0: 이런 거네요.
1: 아카펠라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팀인데요.
0: 와.
1: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 와,
0: 명문대학교네요.
1: 거기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할 것이지 음악을 하겠다고 이제 합창단 출신 장학생 6명이 모여서 결성한 그런 팀이 되겠고요. 이 팀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방대한 레퍼토리입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부터 이제 21세기 현대 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진짜. 클래식, 팝, 포크, 재즈, 민속음악, 와.
1: 못하는 게 없어요.
0: 대단하네요.
1: 게다가 우리 가요까지.
0: 와.
1: 우리나라의 내한 공연에 정말 많이 다녀갔는데요. 올 때마다 팬 서비스로 꼭 가요 한두 곡씩을 불러줬어요.
0: 그 성실함도
1: 네.
0: 대단합니다.
1: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봤더니 너무 관객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오, 이러면 우리 올 때마다 하자.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스타일도 했다던가
0: 우와,
1: 그래요.
0: 오빤 강남스타일 그 노래요?
1: 제가 어느 해 공연 갔을 때는 김광석 사랑했지만 하고 시인과 촌장의 이제 뭐 조성모 씨 노래로 더 유명해졌지만 가시나무를 또두 곡을 연달아서 라이브를 또 하더라고요.
0: 와,
1: 앵콜 곡으로.
0: 우리 또 관객들은 이런 거 하면 감동받잖아요.
1: 정말 바로크 시대 음악부터 이제 21세기 현대 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진짜. 클래식, 팝, 포크, 재즈, 민속음악, 와.
1: 못하는 게 없어요.
0: 대단하네요.
1: 게다가 우리 가요까지.
0: 와.
1: 우리나라의 내한 공연에 정말 많이 다녀갔는데요. 올 때마다 팬 서비스로 꼭 가요 한두 곡씩을 불러줬어요.
0: 그 성실함도
1: 네.
0: 대단합니다.
1: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봤더니 너무 관객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오, 이러면 우리 올 때마다 하자.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 스타일도 했다던가
0: 우와,
1: 그래요.
0: 오빤 강남스타일 그 노래요?
1: 제가 어느 해 공연 갔을 때는 김광석 사랑했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듣게 되지만 조금은 싫어하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0: 너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1: 막 율동을 준비해야 되니까 안무를.
0: 또 관객들은 이런 거 하면
1: 집에
0: 감동받잖아요.
1: 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했었는데 이제 이곡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무대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녹음을 해서 이제 세계 시장에도 을 준비해야 되니까 안무를
0: 그러네요.
1: 저희 애도 이제 유치원 때 신영원 터하고 그 동방신기 풍선을 가지고 이제 춤을 연습했대요.
0: 예.
1: 아직도 안 들어요 그 노래. 얼마나 애들이
0: 귀에
1: 고생
0: 딱지가
1: 시켰는지
0: 생길
1: 재밌게
0: 정도로.
1: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0: 그러네요. 아,

0: 남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또 그런 반복 학습이 필요하니까 연습이. 네.
1: 이 곡은 이제 1994년에 발표됐단 말이에요. 이게
0: 오, 꽤 됐네요, 이 노래도.
1: 가요 같지 않은 가요였어요.
0: 와, 진짜 팝적인 느낌이 가득했고. 이게 또 김강진 씨가 이 노래 작사 작곡을 했는데 노래 만들 때 에피소드도 재밌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사실 김강진 씨가 이렇게 보면은 인상이 되게 재미없는 사람처럼 약간 회사원,
0: 음악할 것
1: 공무원,
0: 같지 안 생긴 사람.
1: 그냥 뭐 그런 모범생 이미지인데 의외로 엉뚱한 면도 있고 잡기에 능합니다. 이분이 또 당구칠 때 보면은
0: 당구 잘
1: 아이고 이
0: 치세요?
1: 사람 무서워요. 근데 이곡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왕자 게임을 하던 중에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0: 네.
1: 오락 게임을 전혀 모릅니다.
0: 전혀 안 하세요?
1: 저는
0: 오.
1: 갤러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0: 오, 게임이 뿅뿅이던 시절. 뿅뿅뿅뿅.
1: 우리 오락실 가서 50원 넣고 했던 거 이후에는 정말 제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0: 오, 왜?
1: 너 무슨 낙으로 사니?
0: 우와.
1: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많은데 땡땡토도 안 하고 너 뭐니? 이거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게임을 안 하는데 김강진 씨는 게임도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의외로 가수들 중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0: 게임 잘하는 사람들
1: 많아요.
0: 많아. 네.
1: 그 프로나는 유영석 씨도 잠안 자고 게임하는 걸로
0: 우와.
1: 유명했던
0: 또
1: 분이고요.
0: 이소라 씨도 대표적이고요. 게임 잘하시는
1: 제가
0: 걸로.
1: 그 유영석 씨 집에 가서 그 장비 보고 놀랬습니다. 게임 장비 보고.

0: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1: 오, 왜요?
0: 너 무슨 낙으로 사니?
1: 오.
0: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많은데 어? 땡땡토도 안 하고 너 뭐니? 이거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 그러는데.
1: 와.
0: 저는 약간 게임을 안 하는데 김강진 씨는 게임도 좋아하시나 봐요.
1: 이제
0: 의외로 가수들 중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게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0: 많아요.
1: 네.
0: 그 프로나는 유영석 씨도 네.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것이래요.
1: 아, 그래요? 네.
0: 근데 아무튼 그 게임을 해서 그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나아가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1: 그들은?
0: 네. 그래서 김강진 씨도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 곡, 이 불멸의 명곡, 우리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끈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요.
1: 예.
0: 고마운 일이죠.
1: 그러네요. 자, 킹스 싱어즈의 더 클래식 원곡의 노래 마법의 성 어떻게 불렀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의 내한 공연도 자주 오는 팀이죠.
0: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왔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1: 우와,
0: 옵니다.
1: 거의 매년 오나?
0: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뭐 팬데믹 때는 뭘 할 수 없었으니까 못 왔고요.
1: 예.
0: 제가 굉장히 자주 찾는데 올해는

0: 함께 듣고 있습니다. 킹싱어즈의 매직 캐슬 마법의 성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일본을 대표하는 카운터 테너입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런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 메라가 불러주는 패티 김의 이별입니다.
0: 아,
1: 사실 저 개인적으로 예. 그 패티 김 씨 노래를 기록윤 씨하고 박춘석 씨가 많이 쓰셨잖아요. 명곡들을. 예. 두 분 다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데 그 두 분은 정말 위대한 작곡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오.
1: 특히 아, 우리 기록윤 씨 음악은 굉장히 담백하고
0: 아, 맞아요.
1: 또 그 안에 너무 한국적인 정서가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아 이건 내 거야, 우리 거야, 우리 음악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별은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 되겠고요.
0: 진짜 군더더기 없는 멜로디의 네. 작곡이고 가사도 참 좋고요.
1: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시한 노래 같기도 해요. 만만해 보여요. 뭐 이런 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멜로디 못 만들어내죠.
0: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트로트 멜로디 다 뭐 신곡이지만 나 그 다음 멜로디 뭐 나오는지 다 알겠는데 네. 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절대 못 만듭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요시카즈 메라. 네. 이 사람은 어떤 가수예요?
1: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모노노케 히메, 그러니까 원령공주 주제가를 불러서 아, 유명해졌습니다.
0: 그분이 이 사람이군요. 네,
1: 사실 이제 이 영화들이 다 예전에는 개봉을 할 수 없었잖아요.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이 안 돼서.
0: 예.
1: 근데 볼 사람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0: CD로,
1: 모르지만.
0: CD로 구워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나눠서 네.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1: 그리고 또 요시카즈 메라가 1998년에 이제 일본의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로망스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도 제 기억에 10만 장 이상 나왔습니다.
0: 와, 일본에서는 뭐 당연히 네, 100만 장 나왔고요.
1: 그렇습니다.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NHK 같은데

0: 트로트 멜로디 다 뭐 신곡이지만 나 그 다음 멜로디 뭐 나오는지 다 알겠는데 네. 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절대 못 만듭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요시카즈 메라. 네. 이 사람은 어떤 가수예요?
2: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모노노케 히메, 그러니까 원령공주 주제가를 불러서 아, 유명해졌습니다.
0: 그분이 이 사람이군요. 네,
2: 사실 이제 이 영화들이 다 예전에는 개봉을 할 수 없었잖아요. 일본 문화 개방이 안 돼서. 예. 근데 볼 사람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0: CD로,
2: 모르지만.
0: CD로 구워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나눠서 네.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2: 그리고 또 요시카즈 메라가 1998년에 이제 일본의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로망스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도 제 기억에 10만 장 이상 나왔습니다.
0: 와, 일본에서는 뭐 당연히 100만 장 나왔고요.
2: 그렇습니다.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NHK 같은데 홍대 가합전에 비롯해서 종종 이제 나와서 또 라이브를 들려주기도 했었고 더 화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승리요? 있었어요.
0: 오, 네. 본인의 삶에
2: 네. 그러니까 장애를 딛고 이제 끊임없이 노력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정말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는데 너무 한국을 사랑합니다.
0: 아.
2: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 너무
0: 스마프 멤버 초난강 네네. 그분도 한국 사랑이 아주 특별했었는데
2: 그렇습니다.
0: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요.
2: 그에 못지않게 요시카즈 메라가 굉장히 그 한국을 사랑하고 그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끊임없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파페라 테너 박안 씨하고 얼마 전에도 삼성동의 어디 공연장에서 합동 콘서트를 한 걸로 압니다.
0: 예.
2: 한국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자기는 가서 노래하겠다. 그리고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별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말이니까.
0: 가사 내용을요.
2: 이걸 번역을 하고 아, 노랫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흥얼거렸대요.
0: 네.
2: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꼭 이 노래를 부르겠노라 해서 기다렸는데 아, 기다리다가는 평생 나도 못 부르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뭐 이 곡을 비롯해서 찔레꽃도 부르고 봉선화도 부르고 이런 우리 가요 명곡들을 이제 직접 불렀습니다.
0: 네. 자, 요시카즈 메라의 이별 들으면서 어쩌다 명곡 코너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2: 네네.
0: 아쉽게도 오늘이 이 코너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별 이 노래를 골라오신 것 같기도 한데요.
2: 네네네.
0: 저희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가요제 동문회라는 코너로 시작을 해주셨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어쩌다 명곡 코너를 통해서 또 좋은 노래들 그리고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유, 너무 저기 감사했고요.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국악방송에서 고정 게스트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통방송을 할 때도 예. 그 PD님한테 내가 교통방송을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거기서도 10년

0: 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재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카즈 메라의 이별 들으면서 이현석 씨와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요시카즈메라의 이별을 이현석 음악평론가와 이별하면서 듣게 될 줄은 미처 몰랐는데, 아, 참 아쉬운 마음 가지고 이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좋은 코너로 컴백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서정민과 조이 앙상블이 함께한 오리정 춘향가의 이별 장면을 담은 이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8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